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자동차 뒷유리에 뭐 다양한 문구들이 있죠. 초보 운전 말고도 뭐 많을 거고요. 근데 초보 운전을 예로 들자면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딱 이 네 글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디서 그 정말 급하게 써갖고 나오신 분인가 봐요. 급하게 큰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초보 운전 이렇게 정말 크게 딱 쓰고 나온 분을 뵀는데 저는 오히려 눈에 확 띄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 눈에 확 띄는 본질이 예, 빨리 파악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비가 조금 오던 날이라 아니 코팅도 없이 붙이시면은 그 안쪽에다 붙이셔야 그죠? 근데 그 종이가 아마 뭐 잠깐 짧은 거리를 얼른 운전을 하셔야 돼서 급하게 붙인 게 아니었나 싶은데 살짝 비가 왔거든요. 그럴 땐 꼭 안쪽에다가. 그 외에도 뭐 당당하다 못해 어쩌라고 식의 문구들도 좀 많은데 재미있자고 하는 거 알죠. 아는데 보기 좀 불편할 때도 있고요. 재미로만 보기에는 도로라는 곳이 사실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 곳입니까? 어떤 걸 하셔도 괜찮지만 유리에 붙인 글자는 말 그대로 진정성 가득 담은 의사표현인 만큼 단순히 웃음 위주로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표현이 좋겠죠. 그리고 눈에 잘 보이게. 예쁘고 독특한 거 많기는 한데 약간 그 무슨 이렇게 시력 테스트 같을 때가 있어. 무슨 말이야? 한참 따라가면서 봐야 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정말 우리가 뭔가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야 될 땐 군더더기 필요 없습니다.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요. 그 본질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게 유리에 붙은 초운전 문구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가면서도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 사연 나누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참여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안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나는 아침마다 뜰에 나가 엿귀풀에게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한다. 엿귀는 꽃이 아주 작지만 화려하다. 여름이 되면 바야흐로 엿귀들의 축제이다. 이름이 궁금해 도서관에서 식물도감을 빌려와 찾아보니 개엿귀와 가시엿귀였다. 길가의 흔한 풀이다. 식용으로는 먹지 않지만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한약재로 사용하며 종류가 15가지가 넘는다. 잎과 줄기는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매운맛이 나며 일본에서는 싹이 튼 엿귀를 생선 요리에 쓴다. 매운맛이 없는 엿귀는 바보 엿귀라 부른다. 꽃말은 이유를 모르지만 학업의 마침이다. 실수였다. 엿귀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그것의 특징과 효능까지 파악하자 무의식 중에 그것에 대해 안다고 자부하게 되었고 아침마다 신비감으로 나누던 인사의 깊이가 사라졌다. 소규모 탐조의 모임을 만들어 새를 관찰하러 다닌 적이 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의 숨은 자태를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이름을 모르면 그 새에 대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른 탐조의 회장을 초빙했다. 그녀는 전문가답게 커다란 조류도감을 들고 와서 눈에 띄는 모든 새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특징들을 설명했다. 실수를 넘어 비극이었다. 이름을 알고 지식이 쌓이자 새가 날아오면 금방 하나의 이름도 함께 날아와 새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 하는 탄성 대신 머리가 먼저 그 새에 대한 정보를 떠올렸다. 새의 자태를 감상하느라 시간이 멈추고 생각이 멎던 순수한 경험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름을 알기 전에 특별한 교감이 실종되었다.

이정열의 아침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마음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유시화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였습니다. 전해드린 부분은 일상에서 무언가를 규정하고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조금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과 오늘 오프닝이 정확한 그 본질을 잘 전달하자, 요건 조금 다른 얘기라서 지금 아시죠? 뭐 이름이야 만들어졌고 부르라고 있는 거니까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모든 것을 규정한 대로만 그 틀 안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자체를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다가오는 대로 느끼고 그게 더 중요한데도 이것의 특징이나 이론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막 생각하느라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내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것들은 일단 그것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자, 1부 끝곡으로 어니언스의 사랑의 진실 전해드리고요. 2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장 말씀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렸습니다. 아, 은미님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하니 제가 어제 하던 고민들이 생각나네요. 결정도 내가 하고 선택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일단 힘들면 아그 불평부터 나오니까요. 아우 저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어.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힘들었어. 나 아닌 밖에서 뭐 사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될 거고요. 그런 탓을 하게 되는데 잘 따져보면 맞습니다. 결정도 내가 했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부추기고 뭐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결정과 행동을 남이 대신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뭐 흔한 일상의 작은 고민에서부터 정말 인생의 큰 일들까지 다양하게 있겠죠. 모든 게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 책임지는 거.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저도 막 눈앞에 스치는 잔잔한 일들부터 좀 큰 일들까지 몇 개가 느껴지네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이열치열 아시죠 소영님 하셨는데 아, 네 알긴 하는데 아유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신복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황금메르님 연일 폭염과의 전쟁이라고 표현까지 하셨는데 진짜 너무 더우니까 약간 그 체감을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절대 뭐 안 시원한 게 아닌데 냉방기를 예를 들면 아 막 안 시원하다고. 그 온도 보면은 안 시원한 온도는 아니거든요. 안 시원하다고. 그리고 어지간한 그런 걸로는 열기나 더위가 좀 사라지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더위를 식히려고 뭐 하는 거면 먹는 거면 시원한 물 말고는 없거든요. 물 외에는 모든 게 사실 어떤 그 순간적인 맛으로 시원해 맛있어 이거지. 그건 정말 더위를 식혀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돌아서면 또 덥고 갈증은 안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운 철에 이 더운 계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류를 더 많이 나도 모르게 훨씬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윤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향기님 습도가 높아서 더 더울 오늘도 더위 잘 견뎌야겠어요. 맞아요. 그냥 더위만 있는 게 아니라 습도 때문에 진짜 습도가 높을 땐 걸어가는데도 왜 헉 소리가 나잖아요. 숨 쉬는데도 헉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어제 걸어가다가 제 헉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헉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999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영희님 어서 오세요. 최승현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 바람구름님, 정인님, 경민님도 어서 오세요. 경민님은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위를 덜 타요. 그래요? 비결이 있으실까요? 더위를 안 탔는데 타요. 이런 문자는 진짜 많이 와요. 근데 더위를 오히려 덜 탄다. 이거 뭔가가 있을 텐데. 더위를 덜 탈 만한 뭐 환경을 만드신 건 아닐까요? 혹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7193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현아님도 반갑습니다. 회원님 아까 인사 나눴나요? 아침부터 물주머니 갖다 놓으셨다는 은경님. 물주머니 약간 중간중간 안고 있으려고요. 그 왜냐하면 핫팩 지금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용도겠죠. 그리고 753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닉네임 1년째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여름 그 더운 계절부터 지금까지 지금 고민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자 노래 두 곡 이어갑니다.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준비했고요. 그리고 원더스의 Death in You까지 두 곡입니다.

고생하신 분이 계시니까 같이 축하받아야죠. 축하 애썼다 축하받고 예. 태어나느라도 애썼다 축하받고 아 그러게요. 삼복더위에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태어나는 아가도 뭐 힘들었겠지만 그 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고 엄마는 열 달 동안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날은 덥고 이제 정말 그 뭐죠 이렇게 온몸이 정말 출산 전에 최고로 힘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7219 디보를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역귀라는 풀이 있어요 하셨는데 이름이 좀 낯설긴 하죠. 역귀. 저도 역귀라는 이름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학업의 마침이라는 꽃말은 좀 신기하긴 해요. 학업을 이제 좀 그럼 졸업식에 이걸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게요. 잭슨5의 I'll Be There 준비했어요.

잭슨5의 아비델 전해드렸습니다. 711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길가의 풀들도 꽃들도 다 의미가 있군요 하셨습니다. 아, 아까 제가 꽃말이라고 꽃말은 아니겠군요. 풀이니까. 풀은 뭐, 풀말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쵸. 다 이렇게 이름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근데 그냥 어떤 걸 볼 때 아름답다, 뭐 할 때는 그냥 아름다운 자체로만 봐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일일이 저건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왜 우리가 뭘 모를 때는요, 그냥 뭐 전체적인 아름다움, 조화, 이런 걸 봤다면, 뭘 좀 하나하나 알면은 분석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편하게 보는데 예를 들면 어떤 비하인드를 너무 많이 알고 뭐 감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배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해서 보면 너무 머리 아픈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 이런 뒷얘기가 있구나 이 순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아는 식물 도감 가져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볼 때 아 저건 무슨 꽃이야 무슨 꽃 뭐 식물이야 일일이 따지진 못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 다람쥐님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전합니다. 슈프림스의 베이비 러브 전해드려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욕심 생활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은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8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이용복의 70년대 첫사랑.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광주, 파주 남부 지역, 서울 서남권, 그리고 인천, 전남 고흥 남부 지역, 그리고 충남 태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고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곡 들을게요.

자, 잠시 폭염 중대 경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남 김해 밀양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야외 활동이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장소에 휴식을 많이 취하고 가족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14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달한 믹스커피를 아주 좋아하죠. 그러던 제가 요즘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 나이 50대 중반, 커피를 처음 마셔본 게 고등학교 때였고 본격적으로 마신 게 20살부터였으니 30년 넘게 달달이 커피를 마셔왔네요. 그런 제가 어떻게, 왜 변했을까요? 학교 다닐 땐 믹스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먹고도 끄떡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늦은 오후에 먹어도 잠이 안 오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조금씩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랑은 무심하게 그럼 먹지 마, 그럼 되잖아 이러네요. 한때는 우리 신랑 별명이 다정다감이었는데 두 번만 다정했다간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암튼 주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달달이 커피를 끊으라는 충고까지 아주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생 여름이고 겨울이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먹던 맛있는 커피, 그게 삶의 낙이었는지도 모르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설탕은 줄여야겠다 싶고, 그러다가 젊은 시절부터 원두 사다 먹던 우리 올케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엔 믹스커피밖에 없어도 오빠네에 가면 항상 원두 내리는 풍경을 봤죠. 그 향은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거든요. 결국 며칠 전 오빠네 가서 제가 요즘 겪고 있는 현상을 말했더니 이참에 커피 취향을 바꿔보라며 언니가 한 잔 만들어줬는데 마치 의식을 하듯 커피를 만들고 그것을 맛보라고 주더라고요. 어째 그리 싫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어쩌다 고급 커피를 먹게 되면 그 가격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몸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한번 정을 붙여보고 싶더라니까요. 신기한 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도 모르게 그 커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좀 달라질까요? 가끔 너무 생각나면 달달이도 조금씩 먹고요. 조만간 다시 올케 언니네 가서 커피 강의를 좀 들어야겠네요. 커피가 생각나는 노래를 듣고 싶은데 한 곡은 노추에서 골라주시겠어요?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를 골라주셔서 저희가 네킹콜의 You are the cream in my coffee까지 골라서 함께 전해드릴게요.

0: Ace in my shoe, I'd be lost without you.
1: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네킹콜의 You are the cream in my coffee.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6140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도 한때는 그 믹스커피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증상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 달달하게 마시고 프림 들어간 거 마시면 자꾸 이렇게 뭐 가슴이 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도 이렇게 그 무심한 남편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러면 좀 줄이기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요, 아, 저도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하는 고급 커피를 마실 줄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맛이야? 약간 그랬는데, 제 지인 중에 커피를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아주 커피에 진심인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한 잔씩, 두 잔씩 그 마셔보니까요, 뭔가 좀 이젠 알겠어요. 아주 조금은 알겠어요. 올케 언니랑 많이 같이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커피 노래들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0016 쓰시는 분이, 아, 자꾸 커피 하니까 저도 커피가 생각나서 골라본 노래 한 곡, 이 곡은 안 될까요? 하시면서 골라주신 노래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아, 이 곡을 골라주신 거죠? 네, 이 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뒷번호 8439 쓰시는 분이 40대 후반인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달달이 커피는 잘 마시지 않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맞아, 운동하시는 분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자꾸 이제 커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3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듣고 4부로 가요.

0: WBS FM
1: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장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4부 첫 곡이었습니다. 향기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팥빙수 생각이 절로 나는데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팥빙수만 생각하면 그 옛날에 그 어떤 팥빙수 느낌이다가 요즘에 워낙 비싼 그 빙수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덜 든다고 가격 생각하면 물론 막 양도 많고 일단 사이즈가 크고 뭐 토핑도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고 좀 그렇게 만든 비싼 고가의 빙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그런 걸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빙수 전문점도 가격이 아직 싸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제과점 같은 데에 그냥 왜 설명 딴 거 없고요. 옛날 팥빙수 이렇게 글자만 붙여놨는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저건 막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약간 예전 그 본연의 팥빙수 본연의 어떤 느낌 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먹고 싶었으나 갈 길이 가던 데가 있어가지고 바쁘게 걸음을 옮겼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팥빙수는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제과점 팥빙수가 제가 맛본 첫 번째 빙수인데 별 게 없었어요. 그냥 얼음 위에 팥 있고 제과점이니까 왜 제과점 찹쌀떡 썰어서 넣어주시잖아요. 숭덩숭덩. 그리고 뭐 이렇게 우유 같은 거 하고 마지막에 그 통조림 체리 아시죠? 통조림 체리를 위에 딱 하나 이렇게 얹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케이크가 한 3,000원 하던 시절에 걔가 5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간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그 초등학교 때였는데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팥빙수 그러면은 저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리고 우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맑은 빙수 같은 느낌이 더 들었었거든요. 뭐 그 사장님의 레시피였을 거고 뭐 다들 이렇게 나름 자기가 추구하는 그 빙수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오늘날까지 다들 오신 게 아닐까요? 빙수 얘기했더니 빙수 먹고 싶다고 그만 하셨는데 실은 너무 좋아요 더 해주세요라고 은정님 빙수 얘기하는 그 빙수가 먹고 싶죠. 맞습니다. 그리고 9319 디번을 쓰시는 분 제가 사연을 아까 일찍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코너 막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소영님 날씨는 덥고 장사는 안 되고 다 접고 휴가 떠날까 휴가나 떠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아 그래요. 어디가 좋을까 진짜 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바다 아니면 계곡이 좋을까요? 무주구천동 계곡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면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을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근데 우리가 그 피서 어디 막 가고 할 때 알아요. 가면은 고생도 하고 뭐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없진 않은 그 바가지 요금 때문에 뭐 기분이 상했네 어쩌네 그런 후기도 나올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뭐 잠자리가 짐만큼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서를 가는 건 피서 가는 그 맛이 있는 거죠. 그 자체로 뭔가 막 챙겨가지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어딘가로 가서 뭐 물도 보고 산도 보고 이런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집에서 쉬는 휴식은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여름이 허락하는 자연을 만끽하러 가시는 건 지금 뭐 계곡도 좋고 바다도 좋고 다 좋으니까 어디든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너무 길게 아니더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해도 뭔가 좀 재미있게 즐기고 왔다는 생각에 좀 힐링이 되는 그런 휴가 피서를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도 좋고 계곡도 좋고 다 좋지만 약간 쓰리콤보로 바다 이렇게 쓱 보고 예, 넘어오는 길에는 국도로 넘어오면서 산도 보고 계곡도 만나고 이렇게 오는 코스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서울 기준으로는 강원도 고성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갈 때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고 올 때는 약간 그 옛날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뭐 그런 구경도 하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다 아는 거죠? 너무나 아시는 코스죠.
자, 그리고 1318 뒷번호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은 아까, 예. 또 제리님도 시원한 방송국에서 점심 저녁까지 드시고 퇴근하세요. 예. 진짜요? 그렇게까지 오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더울 때면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었던 은행에 들러서 잡지 보면서 찬바람 쐬던 기억이 나네요. 와, 이건 진짜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랑 시골에 살 때 거기는 이제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읍내 사람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냥 볼일 봤는데도 안 가시고 볼 일이 없는데도 오시고 그 은행원 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약간 마감 시간에는 정말 뭐 국민이 다 와 있나? 오늘 전국 땡땡 자랑 이런 게 오늘 녹화오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던 그 풍경을 저도 잊지 않습니다. 자, 9319 뒷번을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지금 전해드릴까요? 어디를 가시든 멋진 피서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송창식의 고래사냥 전해드려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전해드렸습니다. 지은님이 휴가 얘기하시니까 저도 몇 년 만에 휴가를 좀 가고 싶네요. 아이들 입시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 입시 때문에 여름 휴가가 있어도 피서도 제대로 못 가셨다고. 그렇죠. 입시생이 있으면 그게 인사더라. 아유, 올해는 어딜 못 가지. 근데 올해는 어딜 못 가지가 이제 큰애 보내고 나서 또 작은애 입시도 코앞에 닥치면 그래서 한 몇 년 그렇게 또 발이 묶이는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올해는 계곡물에 발이라도 좀 담그실 수 있나요? 멋진 여행, 뭐 휴가, 대단한 피서, 대단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정말 나만이 힐링할 수 있는.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는 게 자신 없어 못 갔고 이제는 자신이고 뭐고 간에 그냥 혼자만의 힐링이 좀 좋아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102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4158 쓰시는 분도 아 예쁜 이모티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승현님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이선희 아 옛날이요.

미선이 아 옛날이여 함께 하셨습니다. 노추가 원래도 옛날이여를 하게 되는데 오늘따라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옛날이 더 좋았다 싶은 것이 많네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요 라고 3327 쓰시는 분이 주셨습니다. 그쵸, 뭔가 좀 이렇게 막 편리하고 좋고 빠르게 뭔가 발전해 나가고 이런 건 적었지만 사람 사이에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우리 노추에 많이 와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고스러웠고 뭐 때로는 불편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그리워지는 그런 얘기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웃겠네요 라고 1315 디본을 쓰시는 분이, 그 에어컨이 온 동네에 한 개 있었다. 그렇죠. 애들은 안 믿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죠. 에어컨, 우리 피디는 어릴 때 에어컨 구경 못 해봤다고 늘 저를 놀리거든요. 잘 살았네 그러면서. 에어컨이 처음 봤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에어컨이라는 거 그냥 우리 벽에 있는 스위치, 뭐 집집마다 다 등 있고 이 정도의 개념이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해 못하겠죠. 자, 오늘 끝곡은 3327 쓰시는 분이 사연을 주시면서 신청해 주셨던 로리블락의 집시보이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처사하며 둘째는 소화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가까운 데 얽매이지 않고 먼 곳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하며 셋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하며 넷째는 회개가 분명하고 시종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2장 법문입니다.
4: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대충 짐작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하셨고요. 생활 속에서 그일그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속 길들이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상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로 완성되곤 하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꾸준한 노력입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오기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꿈과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노력, 우리에게 당연하게 필요한 노력은 아닐까요? 언제 어디서나 쉼없는 마음 공부를 위해 노력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늘 성찰하는 태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시간이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볼게요. 먼저 바비킴 고래의 꿈,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길.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법문입니다. 법문은 중생들이 참다운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 지침이 되는 스승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설하는 말씀을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과 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 또한 포괄적으로는 법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의 법은 진리를 뜻하고 문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문의 뜻을 갖습니다. 법문에서의 문자는 통과 의미를 지닌 문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문을 통해 미혹의 중생 세계에서 깨달음의 부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 좌산, 경산, 전산상사님과 왕산종보사님의 법문이 전해지고 있고요. 원음방송에서도 틈틈이 청취자 여러분께 법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법문, 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문을 정해두고 늘 새겨보는 노력도 뜻깊은 마음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법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원기 111년 신년 법문 노래인데요. 창작성가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언제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나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께서는 늦둥이 막내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고 어쩌다 조금 별스런 말이라도 하면 참 많이 기특해 하셨다. 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찰떡 같은 비유와 적절한 표현으로 듣는 이들이 맞아 라고 공감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설법과 강의가 넘쳐난다. 공부 실력과 준비에 투자한 시간을 인정한다 해도 타고난 재능도 분명 있는 듯하다. 그 내용이 우리의 경전, 법문과도 통하니 나도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본의를 저렇게 잘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재능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육근 중 어느 한 부분만으로 교법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눈빛으로 응원과 위로를 줄 수도 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의 말에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줄 수도 있다. 따뜻한 기운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스스로 바른 길을 찾게 할 수도 있다. 교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에게는 실천으로 교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도 있다. 성직의 길을 가고자 하는 지원자는 감소하고 사회는 고령화되어가는 시대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화를 어떻게 살려낼까 숙제가 주어졌다. 교화의 미래를 밝힐 해법은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 스승님들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교화력은 나의 육군 중 어디에 담겨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교화력을 발휘할 때 교화도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기에 스스로에게 해보는 질문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안희연 교무님의 글 교화력 만렙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는 원불교의 종합 월간지 월간 원광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624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호 표지 색감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에 표지 이야기부터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번 호 표지는 오색 채운이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아침 공기를 뚫고 새벽 하늘에 번지는 빛깔을 담아냈습니다. 자연이 선물하는 신비로운 빛깔처럼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채운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표지를 넘겨볼까요? 먼저 이번 호 원샵 코너 원불교 본공회에 빨간 밥차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역 따스한 체험터에서 노숙인 무료급식이 진행되고 있죠. 원불교 본공회가 올해로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활동인데요. 온기 가득한 밥 한 끼에 담긴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전시경 본공회장은 올해 5월부터 서울교구 지구별로 서울역 봉사를 시작해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나 활기가 넘친다고 전하며 이동식 무료급식을 넘어 이웃들이 당당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정식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이라고 전했고요. 현장을 조율하는 원불교 본공의 강명건 교무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을 넘어 밥 한 끼가 지닌 가치를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본공 회원들이 만들어낸 밥 한 그릇이 16년째 정성 가득 담긴 마음이 되어 세상을 더욱 훈훈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현장 이야기 이번 호 월간 원광 원샵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제 코너인데요. 제목이 봉도숲에서 찾은 네 개의 마음 씨앗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됐던 어린이 여름 훈련 이야기가 실렸네요. 봉도숲에 마음 씨앗이 떨어졌어 라는 주제로 숲속에 흩어진 네 개의 마음 씨앗을 찾아가는 동화 형식으로 구성해 어린이들이 훈련을 넘어 자연스럽게 사효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봉도 청소년 수련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한 여름 행사가 아니라 원불교 어린이 교화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하며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마음 씨앗 하나가 가정과 교당, 학교로 이어져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숲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코너, 내 생애 첫 명상입니다.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님이 결핍의 굴레 멈추기라는 제목으로 원불교의 명상 수행법을 소개했는데요. 박대성 교무님은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곳곳이 부처님이라는 처처불상의 실상을 놓쳐버린다고 전하며, 남을 아프게 하며 내가 아픈 것은 우주의 당연한 순리이자 인과응보의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또 마음공부는 밖으로만 향하던 빛을 안으로 돌려 분별의 어둠을 비추는 일이라고 전하며, 경계에 따라 출렁이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밝은 지혜로 내면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내면이 이미 허공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바다처럼 꽉 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굳이 작은 바람이나 파도 하나를 만들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나를 돌볼 시간도 없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명상은 어떤 것인지 이번 호 내 생애 첫 명상 코너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기획 코너를 살펴볼까요? 이달의 기획 주제는 참된 교육을 묻다, 인성교육, 사람을 세우는 교육의 힘입니다. 참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진정한 교육은 무엇이고 교육은 어디를 향해 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에 이달의 기획 코너가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바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정신은 오늘날 인성교육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획에서는 원불교 온라인 법회를 통해 인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원창 학원이 실천하고 있는 번학 이념과 학교 현장의 교육을 만나보는 시간, 또 서울시 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을 통해 공교육이 지향하는 참된 교육의 방향도 함께 짚어보는 기회로 준비됐습니다. 참된 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번 호 이달의 기획 코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 코너로 가볼 텐데요. 이번 호엔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 사은봉사단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교당 안에 머물던 봉공활동이 지역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거리 환경 정화와 현충원 곡수 나눔, 재난 현장 복구, 교당 보수까지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교당을 살리고 사람을 잇는 새로운 교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대전 충남교구는 사은봉사단 창단 봉고식을 열었는데요. 봉공을 교화의 한 축으로 세우고 지역사회로 넓혀가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가 특히 강조한 것은 봉공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정상덕 대전 충남교구장은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보고 움직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그런 감수성이 교도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봉공은 생활이 되고 교화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사은봉사단의 활동, 기대와 응원의 마음으로 이번 호 월간 원광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어떠셨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작용을 더욱 세밀히 관찰하고 공부하는 마음 편의점 코너랄지, 김광원 원불교 문인협회장과의 인터뷰가 담긴 당신이 희망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길 그리고 길 코너 등등 소개해드리지 못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번 호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꼭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마이티 마우스 사랑이란, 이어서 창작 송가입니다. 선물.

0: 원불교 알림 책.
1: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청년 마음 치유 명상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할 텐데요. 굴림대 명상, 웃음 명상, 편백숙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는데요.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얻어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효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교화교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법회와 훈련 프로그램, 가족교화 프로그램, 교화용품 만들기, 창작성가와 영상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하고요.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모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시원한 것과 차가운 것, 이 둘은 비슷한 듯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꽤 다릅니다. 시원한 건 상쾌하고 기분 좋은 정도지만 차가운 건 정도가 심할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것과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죠. 따뜻한 건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지만 뜨거운 건 정도가 심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실내 온도차가 큰 여름이니만큼 다른 때보다 건강에 좀 더 힘쓰고 우리 마음의 온도도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은요, 김태우 알리의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물 한 컵 같은 갈증은 해소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이 많은 그런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머리가 너무 띵 하면서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물은 건강에도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사람들이 또 멀어질 수 있어요. 더운 날 마음의 온도를 잘 유지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즘 실내외 온도마저 크게 벌어져서 몸살을 앓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울 때는 너무 차가운 음료보다는 적당히 시원한 물을 드시고 추운 실내에서는 따뜻한 물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문자는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도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켓펀치의 썸머펀치,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노래 두고 로켓펀치의 썸머펀치,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6540 쓰시는 분이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따뜻한 마음의 온도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괜히 날카롭고 차갑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집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딱 기분 좋을 정도의 따뜻함으로 가족들을 대해봐야겠어요. 좋은 오프닝 감사해요,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우리의 어떤 날씨처럼 기분마저도 좀 이렇게 짜증이 섞인 그런 말투가 나갈 때가 있는데, 예, 거기서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고 뱉는다면 조금 그래도 덜 날카롭게, 예, 나가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롭지 않으면 좋겠지만 뭔가 이렇게 확 치솟을 때 있잖아요. 그걸 확 또 안 내보내기에는 내가 우라통,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아, 이마저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호흡을 하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번호 5141 쓰시는 분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잘 못 보내지만 한 번은 늘 감사히 잘 들으면서 힘내서 일하고 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신청곡은 가오의 시작이나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 얼굴이, 예, 띄어있는 우리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라디오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사무실의 느낌이 말이죠. 아, 우리 약간의 원음방송 같은 느낌도 있네요. 예전 흑석에 있을 때 좀 느낌이 있어서 원음방송 분이신가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햇볕이 나지는 않지만 후덥지근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해요. 뒷번호 4582 쓰시는 분은 오늘 새벽에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던 살랑바람이 딱 시원함 그 자체더라고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기분이 좋고 상쾌했습니다. 매일 폭염 속에서 지치지만 이런 소소한 시원함을 찾으며 건강하게 여름 나 보려고 합니다. 기분 좋은 12시 들으며 오늘도 힘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더위에서 우리 지지 않고 잘 이겨내 보아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우크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좋아서 하는 밴드의 샤워를 하지요.

자, 노래 두 곡, 우쿨렐레 피크닉에 몸에 좋은 생각, 좋아서 하는 밴드, 샤워를 하지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더워도 너무 덥네요. 땀을 많이 흘리니 힘드네요. 퇴근하고 잠깐 쉰다는 게 일어나니 아침이더라고요. 참 힘든 여름이네요. 그래도 오후에 기분 좋은 12시 희원님 목소리에 화이팅합니다. 미녀 개그우먼 비타민 희원짱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내추럴의 그리고 태양은 빛났다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I listen, not cute anymore.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394 쓰시는 분이 회사 사무실이 얼마나 추운지 겉옷을 입고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면 찜통이라 매일 몸이 찌릿찌릿합니다. 냉방병에 걸렸는지 목도 칼칼했는데 오늘부터는 얼음물 대신 미지근하거나 적당히 시원한 물을 챙겨 마셔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온도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감기가 걸리실 수 있어요. 진짜 냉방병 걸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좀 미지근한 물 혹은 약간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 옆에도 예 시원한 라떼를 챙겨 저도 미지근한 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만 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뒷번호 7415 쓰시는 분이 어제 퇴근을 하고 얼음을 띄운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를 해 먹었는데 진수성찬이 안 부럽더라고요. 여름엔 역시 가스불을 최소한으로 쓰는 냉국수가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김치말이 국수 맛있죠. 뒷번호 8823 쓰시는 분은 현님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가득 넣어서 원샷 했다가 진짜 머리가 띵 하니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몸에 좋을 리 없는데 더우니까 자꾸 차가운 것만 찾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여름에 또 아이스 먹는 맛으로 예, 또 여름을 나곤 하는데 몸에는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 만약에 다섯 번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면 한 그 중에 한 두 번 정도는 조금 미지근하게 한번 견뎌보죠. 뒷번호 3309 쓰시는 분께선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식곤증에 폭염까지 더해져서 사무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희원 씨의 목소리로 잠 좀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지민의 시원함이 되어줄게, 동방신기의 하이야이야!

신지민의 시원함이 되어줄게, 동방신기의 하이야이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9231 쓰시는 분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밖은 가마솥이고 안은 냉동고라 체온 조절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얇은 쇼를 하나 챙겨 다니는데 아주 효자 아이템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더울수록 겉옷 하나씩 꼭 챙겨 다니세요. 오늘 2시간 동안 즐거운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숄 갖고 다닌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숄이나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더운데 무슨 가디건 숄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햇빛을 바로 몸으로 살로 받으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걸쳐주거나 아니면 요즘 팔토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쿨토시 이런 거, 그런 거라도 하시면 좀 덜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가디건을 꼭 차에 하나씩 놔둡니다. 네, 좋더라고요. 뒷번호 6673 쓰시는 분이 요즘 삼겹살을 구워 먹기엔 너무 더워서 비빔면 두 봉지에 훈제 오리를 올려 먹는 맛에 빠졌어요. 간단하고 최고인데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예, 기분 탓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탓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래 두 곡을 띄워드릴 때 한번 춤을 춰보기로 해요. 아이와의 갑자기 선미의 열이 올라요.

아이와이의 갑자기 선미의 열이 올라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백이성의 대놓고 여름 노래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은 항상 사심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를 하여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굴러가면 인류 사회에 어떠한 이해가 미칠 것인가를 잘 살펴서 한마디 말이라도 신중히 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리 쿡 조리 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술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 쿡 조리 쿡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야. 산으로 바다로 발길을 옮기는 휴가철, 휴가지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지만 시원한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푹 쉬는, 상상만으로도 그냥 기분이가 좋으니까 휴가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더구나 방콕 집콕에서도 충분히 휴가 분위기를 낼 수 있잖아. 신나는 여름 노래를 들으면서 어깨도 덩실덩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나만의 특별한 음식으로 기분을 업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즐거운 휴가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수열 언니가 특별한 요리를 하나 준비했다고. 이름하여 오징어 콩나물 냉채. 어때, 벌써부터 온몸이 시원짜릿해지지?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 먼저 재료로는 오징어 몸통, 오이, 콩나물, 그리고 냉채 소스에 필요한 두반장, 레몬즙, 매실청, 다진 마늘, 맛술, 소금, 얼음, 찜기를 준비하면 돼. 오이는 소금으로 깨끗하게 비벼서 씻은 뒤 양끝을 자르고 반으로 갈라 실을 티스푼으로 제거해줘. 실을 제거한 오이는 어슷어슷하게 썰고 소금을 조금씩 넣고 골고루 버무린 뒤에 20분간 재웠다가 물기를 쫙 빼주고, 콩나물은 꼬리만 제거하고 물에 깨끗하게 씻은 뒤 삶지 않고 찜기에 쪄줄 거야. 찜기에 콩나물을 넣고 2분간 쪄주면 수분이 빠지지 않아서 아삭함이 훨씬 좋다는 거. 바로 수율 언니의 팁! 2분간 찐 콩나물을 꺼내서 바로 얼음물에 담가 열을 식혀주고, 차게 식힌 콩나물을 체에 받쳐 물기를 쫙 빼주는 거지. 오징어 몸통은 껍질까지 모두 사용하니까 안쪽에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뒤에 찬물에 휘리릭 휘리릭 헹궈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가늘게 채를 썰어주면 돼. 그렇게 콩나물 오징어가 다 준비되면 소스를 만들어야겠지. 준비한 재료대로 두반장, 레몬즙, 매실청, 다진 마늘, 맛술을 함께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소스 준비 끝! 마지막으로 콩나물에 남아있는 물기를 손으로 꾹 눌러준 다음 접시에 수북하게 깔고 채 썬 오징어와 절인 오이를 올려 거기에 냉채 소스를 곁들이면 아삭함이 일품인 오징어 콩나물 냉채 완성이요! 두반장으로 만든 소스와 향긋한 레몬즙이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콩나물이 면발 역할을 해서 먹는 재미도 있고, 오징어로 인해 포만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더운 여름철 별미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유일월의 여름날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콩나물로 만든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한번 해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이니 오징어가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해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도 탁월하다고 해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단,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겠죠. 한편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나고 고혈압을 예방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징어처럼 다이어트에 참 좋다고 해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데 칼로리까지 낮아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징어 콩나물 냉채 드시면서 시원한 바다에 와 있는 느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어디? 바로 바다! 철썩철썩! 호! 예, 보트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다르죠? 예, 여튼 좀 시원한 느낌까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드린 얘기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스페이스 A의 썸머드림, 김종국 ATG의 바다 보러 갈래?

노래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스페이스A의 썸머드림 그리고 김종국 에이티즈의 바다 보러 갈래 띄워드렸고요.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178 쓰시는 분이 오징어 콩나물 냉채 여기에 우동살이나 쫄면살이를 넣으면 진짜 한 끼 식사로도 너무 맛있겠어요. 오늘 바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아, 요게 반찬도 될 수 있고 혹은 그 밥으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우동이나 쫄면 넣으면 더욱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겠죠?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맛도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은 여름날 해먹기 딱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오징어 볶음을 많이 해먹는데 오징어 콩나물 냉채는 면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음식이 아주 반응이 좋네요. 뒷번호 1496 쓰시는 분은 우리 집에 오징어 귀신이 하나 있는데 해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누구냐고요? 우리 남편이요. 아, 오징어를 또 남편분이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들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 끝곡으로 이병찬, 이지민의 묘해 너와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바깥지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내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태견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아이비의 요괴 소나타 가면에 파파라치 띄워드립니다

태견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감미연의 파파라치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168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지금 예쁜 희원님 방송을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희원님 방송 들으니 시원하네요. 노래 신청합니다. 충주지 씨의 밀크쉐이크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아, 이런 또 가수분이 계셨군요. 어머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가수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회사에서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희원님 신청곡은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뒷번호 1755 쓰시는 분이, 오늘도 출석 도장 찍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 기다리며 기분 좋은 12시 듣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희원씨 공부가 뭔지 라고 보내주셨네요. 공부를 또 아니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화이팅 해보자고요. 뒷번호 8104 쓰시는 분이, 초등학생 딸아이 학원을 마치면 같이 옛날 팥빙수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얼음 갈아서 파츠랑 떡 올린 클래식 빙수가 요즘 프랜차이즈 빙수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든지 원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역시 팥빙수라 함은 팥을 올리고, 찹쌀 떡을 올리고, 그리고 젤리도 살짝 씹어주고, 예, 그런 게 참 맛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팥빙수를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노모밴드의 2008년 여름,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노모밴드 2008년 여름 인터플레이의 해피버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082 쓰시는 분이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밖은 찜통 더위지만 일터는 추워서 긴팔을 입고 일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탕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폭염 속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찜통 더위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잘나 보자고요. 뒷번호 72389 쓰시는 분이 희원씨, 저는 퇴근길에 옥수수 트럭이 보이면 그냥 못 지나치고 세 자루씩 사오곤 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 옥수수를 하염없이 갉아먹는 게 제 소소한 여름 행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 옥수수 트럭 너무 좋네요. 우리 동네에 그런 친구들은 안 보이던데 옥수수 친구 저도 먹고 싶은데 직접 쪄먹어야죠. 예, 그럼요. 뒷번호 8491 쓰시는 분이 길을 가다가 그늘만 찾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고 픽 웃었습니다. 건너편 그늘 조각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네요. 다들 무더위에 그늘길만 걸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에 있어 여름의 꽃길은 그늘길.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5141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유나의 비밀번호 486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김원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TV나 영상을 볼 때 자막이 없으면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1: 아, 름답고 미운 새 현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금복무.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자막이 처음 등장했을 땐 오히려 화면을 가려서 거슬렸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자막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사가 잘 안 들려도 단번에 알려주니까 참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화면 아래 글자들을 쫓아가느라 바빠서 정작 배우의 미세한 표정이나 멋진 배경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친절한 자막이 오히려 우리의 시선과 상상력을 한 곳에 가둬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라디오는 참 고마운 매체입니다. 그저 들려오는 음악과 목소리에 귀를 막힌 채 편안하게 나만의 풍경을 그려보면 되니까 말이죠. 잠시 눈의 피로는 내려놓으시고 귀로 듣는 여유를 누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이 쉬어 갈 수 있는 편한 공간, 조은영의 가요세상입니다. 지진이 사랑에 빠졌어.

0: 안녕들 하십니까? 거시기 이장입니다. 예, 더워가지고 입맛들은 있으신가 모르겠어. 그래도 잘 챙겨들 드셔야지. 예, 오늘은 말입니다. 참말로 거시기에게 특별한 선물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젊은 사진 작가가 딱 시골로 가가지고 예, 사진을 찍으러 갔다는 거 아니요. 예, 그런데 길가에 혼자 앉아 쉬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참 거시기 오더라는 거요. 그래서 어르신 인상이 너무 고우신데 사진 한 장 이쁘게 찍어드려도 될까요? 하고 거시기 오니까 할머니께서 늙고 주는지 얼굴 찍어서 뭐든다냐? 예,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셨다는 거요. 그런데 결국 작가의 설득에 거시기 오셨고 며칠 뒤에 작가는 사진을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다시 찾아간 거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께서는 마땅한 사진 한 장 없는 예, 그 마련을 못 해두셨던 그 마음이 참말로 거시기 했었다는 것인데 그날 이후로 이 작가는 시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사진을 선물하는 참말로 거시기 했다는 것이요. 예, 주름진 얼굴 뒤에 시간을 알아봐주고 빛나게 남겨주니 그것이 참말로 거시기한 선물이 아니고 뭐겠냐고 힘차게 외치는 바요.
1: 사랑이 이런 거지. 사랑이 이런 건가요? 서른도 이자연 서양강아 말이다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황기동 또또 만나요. 의왕의 이수함 씨 오늘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백운산 계곡에 있는 항독길 걸으면서 즐거운 방송 좋은 해가 저랑 재미있게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복선 씨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방송 좋은 해가 저랑 들으면서 오후 작업 시작해봅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또 만나요. 황기동이었습니다. 자, 조성자 덕적도 아리랑 덕산 한양님, 네, 어서오세요. 부산 멋쟁이님, 오늘 또 화창한 가운데 찜통도의 날씨 부산이라고요. 최경식씨, 참치매니아님, 기분 좋은 오후 시간 함께한다고요. 더 이상은 못 돌아다닙니다. 핵핵. 예. 그리고 송영아씨, 33도 날씨 오늘 집안일하고 스트레칭하면서 2시간 기다렸죠. 잘하셨어요.

덕덕도 아리랑이었습니다. 잠시 매니아 재경씨 들어오셨고요. 솔숲의 이성낙씨, 김혜성씨, 날씨는 더워도 잼나고 즐거운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해가의 세상과 함께 시원한 오후 되십시오. 경남 거창 이현수씨,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반갑고 사랑합니다. 여기는 숲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는 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하셨고요. 달서구의 김준옥씨, 무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어서

어머니는 짱짱짱이었습니다. 이다원의 노래였습니다. 자, 니나노님,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예. 어차피 세상사가 인생사가 니나노입니다. 윤선의 니나노. 그리고 대구의 노래는 골라님. 참 날씨가 거시기입니다. 예. 거시기한 날씨에 건강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아 인생영.

이순아의 인생역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요 시간에 전해드린 노래들은 최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안 된, 네, 발표가 된 노래들, 심의 통과된 따끈따끈한 노래들 맛보시라고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떤 노래가 최신 발표가 됐는지, 네, 그 노래에 잠시 잠깐씩 맛보게 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노래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발표가 된 노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살아있네 이 더운 날, 살아있어 이영만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할 것이요. 만일 그만한 일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혹은 카페 같은 곳에서 이어폰을 꽂고 정작 음악은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뭐 외부 소음이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겠죠. 일종의 음소거 버튼인 셈인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은 가끔은 우리한테 필요한 작은 방패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세상을 일시정지해두고 내 마음에 숨 돌릴 틈을 주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잠시 모른 척하고 싶을 때 쓰는 여러분만의 방법이나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의 쏙 들어온 남자 오해빈, 네 마음에 저장해.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여정의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손이다. 거칠고 메마른 손, 평생 물 일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자식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살아온 손이다. 그 손에는 화려한 반지도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꽃처럼 곧던 젊은 날도 있었다. 긴 머리를 곱게 빗고 옥색 치마를 입고 동백 기름을 바르시던 아름다운 처녀였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아름다움보다 더 빛나는 이름을 선택하셨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천년만년 곁에 계실 것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오늘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엄마하고 불러보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곁에는 계시지 않아도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생에서 가장 포근한 품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이다. 오늘 아직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면 꼭 손을 잡아드리길 바란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힘들어 그래요. 집에서도 덥고 걸어다니고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고 이 더위에 운동 땀 흘리는 것도 좀 덥고 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쓰러질까봐 걱정이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고유가실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러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네. 신청곡 김연의 힐링의 바람 전해드릴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선물, 예, 시간이 있죠. 퀴즈는 아니고, 청각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예,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예, 뜨거운 날, 그냥 집중을 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힌트는요, 목소리가, 글쎄요, 조금 유명하신 분들의 노래를 준비를 해봤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 일원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 메가헤르츠로 함께 합니다. 자, 금잔디의 여여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큰 도운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 도운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방송 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수신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조짐이 보이지만 농부가 때에 맞추어 씨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것이 없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3부 첫 곡은 심수봉의 노래였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예, 여자는 기다리고 남자는 왔다 갔다 하는 배인가요? 네. 그렇죠. 여성분들이 모든 집안의 기둥이죠. 예. 그 남성분들은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안정적 부분도. 근데 요즘에는 또 여성분들이 더 활동이 많아지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남성분들이 집안일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뭐 두 분이서 합의하에서 서로가 이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로 협의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제는 뭐 그 주도권적 부분들보다는 편안하게 함께 가족을 위한 그런 목표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이 시간에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정치자분들의 절대 음감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재미로 전해드리는 노래들인데 일단 요즘에는 말이죠. 인트로 부분을 아주 쉽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저 음감이나 음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인트로 부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트로 부분을 전해드리냐. 요즘에 그 이렇게 테스트기 딱 누르면요. 목소리가 나오면 무슨 노래가 딱 찍혀요. 근데 인트로가 나가면 그게 안 찍혀요. 그래서 살짝 부분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누르면 다 답이 나오니까. 들어보실래요?

이야, 너무 쉬워요. 네. 그 첫 번째 인트로 부분 짧게 나갔지만 워낙 강해가지고 말이죠. 바로 이 인트로가 나가고 난 뒤에 노래가 바로 디디디디디디 아 이제 멜로디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이 노래 부분들 보면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 한 분에 남자 두 분입니다. 오늘 부른 가수의 노래, 여자 가수 그 다음에 남자 가수 두 분의 노래입니다. 유명하신 가수들의 노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부산의 김장석 씨 이 노래 알아요 하시면서 엠마님은 늦게 들어오셨어요. 엠마님이 신청하신 노래 오늘 그저 뭐예요? 그저 장리이탈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그때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 전에 신청했던 곡을 저희는 항상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말이죠.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오늘 전해드렸었는데 자, 두 번째 힌트 비벼 씁니다. 비벼 가자.

아니, 대구에 노래하는 고릴라님, 이분은 워낙 노래를 많이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제외해야 될 것 같아. 벌써 정답을 주셨어요. 야, 오늘 너무 쉬웠나 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트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 노래하는 고릴라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뭐 이렇게 누른 거 아니죠? 네? 그게 안 될 텐데. 네? 이게 한국식이면 몰라도 이렇게 섞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 조금씩이라 어떻게 아셨는지 그 정확한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고릴라님, 네. 자,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이, 네. 부산의 신복순 씨도, 오, 요. 너무 쉬웠다, 오늘. 너무너무 쉬웠나봐요. 네, 일단, 정답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두 분이 벌써. 항상 세 번째 나갈 때 정답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너무 쉽다. 네. 여러분들 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쉬운 노래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경 쓰다가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더워 더워 더워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냥 즐기시면서 들으시면서 뭐 이 정도는 네. 정답을 쉽게 맞추라고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 곡 한 곡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근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분들은 정확히 답을 맞췄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왜 다 틀린 거죠? 네. 남진의 목노주점을 주셨어요. 목노주점은 이현실 씨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리고 박은자 씨,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문주란. 네. 거창의 이현수 씨, 네. 정답, 서지경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뭐 가수 생각나는 대로 이름 썼겠죠. 네, 제목. 박강수의 바람이 운다, 박은자 씨 신청해 주셨고요. 엠마님께서 한계는 모르겠어요 라고 주셨고, 문준한 남진, 지금 고모님 모시고 휴양님 다녀오는 길인데 무덥습니다. 세대가 같이 들을 수 있는 방송 너무 좋아요. 김정숙 씨 감사합니다. 네. 한 곡은 안 들려요. 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요. 네. 그리고 장영민 씨, 음식 배달자들 중에요. 네, 미운 사랑 진미령 주셨는데, 진미령 씨 곧 출연해서 미운 사랑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일 출첵합니다.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참여합니다. 주셨고요. 용산동 민고님께서 독립에 나간 아들 만나서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이제 와서 퀴즈 못 들었어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스마일님, 무더위에 좋은 해가의 세상 스탠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고요. 어머나 바빠서 늦게 들어왔는데 레디 가가 들려주셨네요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답자들 중에서, 네, 고릴라님, 신복수님, 그리고 끝자리가 9453번님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신청곡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뭐 퀴즈하고는 관계없이 신청곡을 주시면 됩니다.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색깔은 남진 나훈아 씨는 라이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때 당시에 중저음의 그 남성 보이스 같은 문주란 씨의 목소리가 또 함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세 곡을 엮었는데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곡 주신 분 박강수 바람이 분다 전해드립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나 범부는 좋고 낮은 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날씨가 덥긴 덥나 봅니다. 너무 더운데 집에보다는 택시 운전하는 게 훨씬 시원하네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시원아빠, 택시 운전이 집보다 좋아요. 네, 송가인의 이별의 용동선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재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현장에 들어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4시 조은영의 가요세상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필 씨. 네, 광주 서구 염화로에 사시는군요. 정로 63 김광덕 씨가 건설 현장은 폭염 때문에 긴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윤태경의 알다가도 모를 사람. 아, 오랜만에 신청하신 노래인데. 네. 그리고 참치면의 재경식 씨. 예, 정답을 아직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자, 조영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그리고 신청곡을 아까 주신 분 가운데서 일단 뭐 송가인의 이별의 용동선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송가인의 이별의 용동성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얻어지는 것들이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노력을 통해서 그 성취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결과만을 쳐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데 그게 쉬운 것들이 아닌 결과물들이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더위를 이겨내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드립니다. 이미경 씨가 조은혜 가요세상 애청자입니다. 오늘 정말 덥네요. 이열치열 몸보신 하루 친구들이랑 가면서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하는 노래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윤태경의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하신 분 계셨습니다. 지금 이 가수가 노래 강사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가수 활동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건설 현장은 폭염 때문에 긴 휴식 시간 보내고 있다고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부터 전해드리고 내가 왔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특히 물론 뭐 다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건설 현장이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장에서나 이 무더위에 힘드실 텐데 저희가 시원한 음악들 전해드렸는데 좀 시원해지셨나 모르겠어요. 자, 주현미의 노래입니다. 오락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릴 땐 뭐 악당한테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 얘기를 참 많이 봤는데요. 어른이 되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세상을 지키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몫의 일 깔끔하게 해내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 해내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내일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나이에 근데 항상 의문을 갖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녀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7월 30일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양평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잠시 재난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창원, 부산 동부 지역을 제외한 부산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정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책임이 무겁나니 이 나라를 세계의 1등국으로 만들라. 1등국을 돈이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 도덕으로 만들면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이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9: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0: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9: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0: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9: 02-2677-2677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또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어느 날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이 궁궐의 세공사를 불러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이 반지에는 내가 기쁠 때 오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세공사는 어떤 글귀를 넣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네, 그 글귀는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이 글귀는 슬플 때나 절망스러울 때 보면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쁠 때나 잘나갈 때 보면 매순간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우리 원불교에 무상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그 어떠한 거센 바람도 칠흑같은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이나 삶의 파도를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견뎌내는 여러분 마음속에 솔로몬의 반지에 적힌 이 한마디 위로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저 위로가 되셨나요?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거센 바람도 칠흑 같은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 고난과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때론 담담하게, 무던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유럽 역사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필품이자 경제, 사회, 종교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맥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 맥주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수도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다고 하니 놀랍기도 한데요. 최근 한 목사님이 수도원 맥주 이야기, 유럽의 역사를 빚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맥주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활동가 고상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다.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나타낸 말로써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온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을 때에도 일생 동안 내 것인 줄 알고 애써 모아놓은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애써 모으고자 하는 돈에 대해 내 욕심에 대해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애써 많은 돈을 모아놓았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면 정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말이다.

네,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무소유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천도품에는 돈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지만 복과 덕은 영원히 내 소유가 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 동안 많은 곡식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내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내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누가복음에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무소유를 깨우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또한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와 행복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얽매여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 네, 여러분은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진정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복과 덕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망공부막으로 이한빛의 편안한 여행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도 여행이죠. 한 평생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여행이라는 제목처럼 인생이 그렇게 늘 설레는 여행이면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상황, 내 마음과 생각마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핀 꽃이 비바람이 불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내 마음과 저녁에 내 마음이 다르듯이 모든 것은 변하니 무언가에 집착해서 고통받지 말라는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연기, 2번 무상. 1번 연기, 2번 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필품이자 경제사회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럽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맥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 맥주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든다고 하니 놀랍기도 한데요. 최근 맥주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수도원 맥주 이야기 유럽의 역사를 빚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맥주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활동가 고상균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아유,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예, 안녕하세요. 고상균입니다. 아마 그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고상균이나 저에 대한 이야기가 뭐 혹 기억이 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에는 종교 간의 대화 모임 이런 거를 몇 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썼던 이번에 재출간했던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원 맥주 이야기 유럽 역사를 빚다라는 책의 저자인 고상균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특별히 맥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어떤 계기가 네.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소위 그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그 색깔 중에 하나인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계하는 게 좀 많이 저도 갖고 있었는데요.
1: 네.
2: 되게 우연한 계기로 대학교 2학년 이제 막 시작될 쯤에 그 이제 그때는 약간 호기심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살면서 가장 처음 마셨던 술이 맥주였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너무 사실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으로 어떤 소양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늘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모두 다 살기 바쁜데 이게 막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뭐 종교의 어떤 절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에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들에게 조금 더 접근 가능하게 좀 문턱을 좀 낮추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물이 없을까를 좀 늘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맥주라는 건 일단 굉장히 저알코올 술이고. 그래서 뭐 편하게 한 모금 정도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1: 네.
2: 뭐 이러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매개물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진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 들어봐야 할 텐데요. 수도원 맥주 이야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쓰신 책인지요?
2: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예, 기독교 전통에서 어떤 수도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도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관심 가지고 수도원 역사를 살펴보던 중에, 그러니까 수도원은 그 알고 계시듯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만드는 어떤 노동행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1: 네.
2: 네, 그런 부분에서, 알프스 산맥 이남에서는 그 수도원들에서 와인을 빚고, 이북에서는 맥주를 빚었던 역사들이 쭉 전개되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수도원에서 술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하나하나 확인해 가다 보니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술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그 유럽에서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뭐 물을 마시고 샘물을 마시고 뭐 강물도 길어서 뭐 마시고 했지만 예, 그 물이 때로는 이제 그 석회질 때문에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1: 네.
2: 그때는 이제 왜 뭡니까 미생물에 대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 떠놓은 물이 변질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래된 물보다는 차라리 빚은 그 술이 더 몸에 건강에 좋다. 예, 라는 게 사실 중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해요.
1: 네.
2: 예, 그러다 보니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든다는 건 그냥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어떤 생필품, 그러니까 음용할 수 있는 어떤 음료를 만드는 이런 개념이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에서는 그러면 맥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분명히, 음료수긴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거니까요. 그럼 이게 수사들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뭐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에 출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자, 목사님께서 이제 맥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이 수도원 생활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관심사가 딱 맞아서 또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된 거군요.
2: 네.
1: 그러면 또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수도원에서 과거에 그럼 수사님들이 맥주를 만들면서도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즐기고 그랬어요?
2: 사실은 그런 면이 좀 많았고요. 맥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먼저 짧게 해보자면,
1: 예.
2: 그 유럽에서 왜 그 뭔가 유의미한 어떤 지적 자산들을 이렇게 전수하는 것에 대하여 대학이라는 것이 출범하기 전에는 사실 그 길드라고 하는 것과 수도원이 거의 유일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길드라는 건 이제 그 생필품을 만드는 어떤 거였다면, 이제 수도원 같은 경우는 뭐 신학적인 소양도 있고 인문학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필품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는 것도 전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 예.
2: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거기서 만들었던 맥주를 빚는 거, 양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수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민간 양조장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서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분들께서 그 고행하시고 또 영성 수련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노동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렇게 한두 잔 마시는 맥주, 이게 굉장히 어떤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거셨던 게 분명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뭐 예컨대 그 부활절 이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수사분들께서 이제 고행 극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1: 네.
2: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려움 이겨가게 하는 게, 그럴 때 이제 한 잔 정도 마시는 맥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때 어떤 힘듦을 이겨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수도원 맥주의 품질이 좀 좋다라는 게 이제 정평이 나다 보니까 이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오게 되고요.
1: 예.
2: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수도원에서의 어떤 그 생계 유지나 수도원 유지를 위한 비용 마련에 있어서 맥주가 되게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맥주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수도원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수사분들이 생활하시는 수사분들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예, 도구가 됐었던 것이죠.
1: 네. 아, 그래서 유럽에서 맥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2: 그러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1: 유럽에서 맥주는 물보다 더 안전한 음료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생필품의 요소, 그리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그런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에서 맥주 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수도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2: 사실은 이 이야기에는 그 음과 양이 다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뭐 제가 어떤 특정 그 상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맥주들.
1: 예.
2: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적지 않은 맥주들이 수도원 전통에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도원에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공장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런 맥주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 민헨, 그러니까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일대에서 나오는 맥주들인데요. 그 피디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유럽의 종교개혁 시기,
1: 예.
2: 네, 그러면서 그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실제로 이렇게 맞붙어가지고 종교 전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민헨 그리고 바이에른주 일대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될 전선이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거기를 밀고 내려가서 더 남쪽으로 가야 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신교와 구교와 신교가 맞붙어가지고 전선을 형성했던 데가 지금의 독일 남부 지방인데요.
1: 네.
2: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정신을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는 수도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네, 그 거기는 민중들에게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나 뭐 군인에게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수도원들이 그런 아주 첨예한 어떤 부분에 선두에서 뭔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좀 있었던 거죠.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니까요.
1: 예.
2: 네, 그래서 그 바이에른주 공국에서 했었던 게 그 맥주 순수령이라고 해서 물 메가 홉이 아니면 맥주가 아니다 이런 걸 이렇게 발동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 예외가 되는 게 밀맥주인데. 그 밀이 들어가면 이제 그 물, 맥아, 홉 외에 다른 게 들어가니까 맥주 순수령상에는 맥주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만드는 거, 수도원에서 만드는 거, 요런 거는 예외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수도원이 만드는 맥주 밀맥주들에 대해서는 아주 독과점을 허용해 주게 되죠.
1: 예.
2: 이렇게 되면서 그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는 시민 양조장들은 문을 닫게 되지만 그 수도원 양조장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양조장들이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 굉장히 큰 어떤 기업형 공장이 되어서요. 아주 세계적인 맥주 기업이 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되는 어떤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맥주가 되게 되는 건 긍정적인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때 밀맥주를 빚었던 시민 양조장, 서민 양조장들의 문이 닫혀지게 됐던 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죠.
1: 예,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2: 네네. 예.
1: 자 그리고 이 유럽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에 또 맥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2: 너무 많습니다만 사실 몇 가지만 좀 계속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러시아가 이제 그 개혁을 할 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근대화 개혁을 막 박차를 가면서 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뭐 예카테리나 뭐 황제라던가 뭐 표트르 황제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방으로 시찰을 나가고 그럴 때 주로 갔던 데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영국에 갔을 때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근대화를 막 박차를 가야 돼 막 그렇게 막 한참 하는데 사실 그 이면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황제분들이 다 거기 가서 영국 A를 맛보고 우리 러시아에서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던 너무 신기한 맛이다.
1: 예.
2: 그래서 그걸 너무 사랑하게 되세요.
1: 예.
2: 네, 그렇게 하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다는 굉장히 큰 대의 명분이 있지만 실제 그 아래 속에서는 영국의 A를 그 러시아 황실에서 끊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죠.
1: 네. 네,
2: 그러면서 그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이르는 그 맥주의 루트가 서방에 있는 어떤 문화들이 러시아로 전해지는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위 그 러시아가 그동안 그때까지는 이제 몽골 제국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걸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그 서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거라던가 아니면 서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러시아가 소위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서방의 일원이 되게 되죠.
1: 네,
2: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맥주의 루트였다.
1: 그렇군.
2: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왜 그 히틀러나 그 나치 이런 얘기를 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히틀러나 나치가 그 독일에 있는 그 가르텐비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큰 데는 한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요.
1: 예.
2: 작은 데라고 해도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맥주집이죠.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1: 예.
2: 마찬가지로 가르텐비어도 이제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당이 막 뭐 정당 뭐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독일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였던 겁니다.
1: 네.
2: 그래서 나치는 기본적으로 나치가 그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예, 그런 자리에서의 어떤 그 대단하게 큰 군중 집회를 반드시 그런 가르텐비어에서 연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래서 히틀러도 주요 행사를 한다던가 뭔가 본인이 발표, 연설 같은 걸 할 때 그런 큰 맥주집을 이용했던 선례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본인이 집권에 성공한 다음에는 그 맥주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SS라고 하는 왜 그 뭐 친위대 그리고 비밀경찰 말은 게 있잖아요.
1: 네.
2: 예, 그래서 그 나치의 그 공권력은 뭐 아리안의 최대의 적은 음주다. 뭐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맥주집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1: 예.
2: 네, 뭐 이런 역사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독일에서 어떤 사회학자는 독일에서의 맥주는 사회주의의 주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근현대사의 정신사에서 되게 맥주집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중요한 음료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의 아내분이 맥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제 뭐 지원을 했다면서요?
2: 아, 예, 그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분은 봉쇄 수도원의 수녀였고요. 근데 그 수녀로 이제 계속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서는 생필품을 다 만드는 걸 훈련을 받잖아요.
1: 예.
2: 네, 그러면서 그이는 이제 거기 있으면서 뭐 빵 만드는 것도 배웠지만 맥주 빚는 것도 예 전수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이가 봉쇄 수도원에 있었지만 당시 유럽을 이제 쓸기 시작했었던 그런 그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의 이야기를 접하고 친구들을 규합해가지고 거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우리가 세속이라고 굉장히 함부로 여겼던 네,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해서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안내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카타르나 폼보라가 자기는 마음속에 점 찍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1: 예.
2: 네, 그래서 루터한테 찾아가서 이제 나랑 결혼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루터는, 사실 그냥 성서학자이고,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지, 운동가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인데 본인이 95개조 반박문 같은 처음 썼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는 이게 너무 큰 파장이 생기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움츠려드는 것도 많았죠.
1: 아.
2: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옆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응원을 하고 했던 것은 그 아내의 역할이었고,
1: 예.
2: 사실은 그래서 그 카타르나 폼 보라라는 이가 없었다면, 루터의 기독교 개혁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그 기독교 개혁의 길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동지들이 모이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 예.
2: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다 걷어먹여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건데, 근데 루터는 사실 그런 분의 경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했던 것도 카타르나 폼보라가 이제 본인이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뜻은 좋은데 뭐 이게 생계나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1: 예.
2: 내가 생계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1: 아.
2: 해서 본인이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였던 양조 이걸 가지고 술집 그러니까 펍을 열었던 거고요.
1: 네.
2: 그러면서 그거에서 벌었던 수익으로 기독교 개혁을 이렇게 든든하게 유지했었던 네, 그런 어떤 원천이 되기도 했었던 거죠.
1: 예. 그래서 이제 맥주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교 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군요.
2: 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맥주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그리스도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좀 어떤 말씀 또 더 해주고 싶으세요?
2: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흔히 많은 종교 그리고 종교의 신앙이 좀 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과 속을 나누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1: 네.
2: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자신의 삶을 어떤 경건하게 유지하며 뭔가를 이렇게 수행하고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은 반드시 속되거나 어떤 것만은 반드시 성스럽다거나 라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자칫하면 신앙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이웃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홀대하거나 네, 경원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2: 네, 그래서 왜 일부의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한국 개신교를 얘기할 때 일부 한국 개신교인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이웃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던가 예, 그런 어떤 행위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금지하는 어떤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결이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예, 이런 부분은, 자신의 신앙을 깊이 있게 수행의 감과 함께 가져야 될 신앙인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음주, 술, 이런 대한 부분도, 뭐, 그래서 막 술을 막 너무 많이 마시자거나, 맘대로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1: 네.
2: 사실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에서 사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 자리에서 폭력이 벌어진다거나 뭐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권력을 이용해서 또 막 되게 부정한 행위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것이 야, 술 마시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음주 문화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네, 지금의 이런 음주문화 이래서 매우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선도할 필요도 있다라고
1: 네.
2: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뭐 부족한 글이지만
1: 네. 네,
2: 맥주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1: 예, 그 우리가 성스럽다고 느끼는 입과 뭐 더럽다고 느끼는 발이 다 우리 한 몸 안에 있잖아요.
2: 아, 네.
1: 그리고 또 교회와 이 세상이 또 둘이 아니고요.
2: 네.
1: 그리고 이 맥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2: 그렇죠.
1: 뭐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은혜롭게 잘 활용하느냐 그 여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평소 이웃 종교인들과 또 종교 간 대화에도 활발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박대성 교무님이 사회를 봐주셨어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박태승 교수님께서 저도 사실 이렇게 고민하다 이게 교무님께 너무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평상시에 이제 알고 존경하는 박 교무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소탈하게 잘 나눠주시고 또 그분께서 또 영성의 깊이가 또 굉장히 있으신 분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나 입금이를 잘 하시는 분이셔서 그날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날 이제 그래 박태승 교무님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개신교 목사가 술에 대해서 맥주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한 걸 이야기를 나누러 교회에 방문한 원무교 교무입니다.
1: 예.
2: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셔가지고
1: 네.
2: 그 모두를 굉장히 더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이 매개물을 가지고 사회와 사회 또 이웃과 종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는 사회의 작은 사람들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어떤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태승 교무님께서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자리에는 불교도도 계셨고
1: 예.
2: 예, 개신교인도 있고 가톨릭 신부님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한 5, 60여 명 모여 계셨거든요.
1: 네.
2: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좀 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1: 이게 바로 우리 고상균 목사님의 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 네.
1: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특히 목사님께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또 목회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2: 아유, 뭐, 철학까지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이게 무겁기는 한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상이라고 저희가 이제 신앙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이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예, 이런 존재가 아니십니까?
1: 예.
2: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많은 경우에는 어디 저 높은 곳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닿을 수 없는 저기 높은 곳에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아래로 굽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만,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은 우리가 뭐 어느 자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분의 곁에 계시는 어떤 존재라고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1: 예.
2: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사회가 늘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예 그리고 학생들도 전국에 있는 학생을 1일부터 꼴찌까지 다 줄 세우는 거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본다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데를 되게 집중하지만 저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집중받지 못하는 곳,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곳, 예, 사회적 소수자, 이들과 오히려 더 깊이 뜨겁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사회에서 존재해야 될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면, 그것이 권력을 향하거나, 예, 사회 밝은 곳에 계속 있으려고 하거나,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과 계속 이렇게 있는 거, 그런 자리를 떠나서, 예, 작은 곳, 어두운 곳 그리고 밝혀지지 않는 곳을 예, 함께해서요 어떤 그런 사회적 소수자가 있는 자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뭐 사회 한 구석구석을 밝히는 역할 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종교와 신앙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 도반이라고 저를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시대에 맞는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서서 그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맥주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천지 만물이 다 귀한 은혜라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천지 만물에 다 깃들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맥주를 통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세상을 더 은혜롭게 잘 살아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 아유, 네.
1: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활동가이신 고상균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수도원에서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의 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를 써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인생 무상이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나 허탈함을 떠올리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작동 방식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아주 객관적인 법칙입니다. 무상을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변하고 모든 상황은 변하며 내 마음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봄에 화려하게 피어난 꽃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자연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아침엔 즐거웠는데 오후엔 침울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도 찰나의 순간마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상을 깨달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차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테니 허무하다며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인데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과 명예, 건강과 인간관계가 변해갈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임을 안다면 변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 실패, 좌절 등 인생이 꺾일 때 무상은 큰 위로가 되는데요. 인생의 어려움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상황은 바뀌고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무상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과 인연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의 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8046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무상 맞춰주셨고요. 1132 쓰시는 분도 정답은 2번 무상입니다. 재행 무상이 생각나네요 하셨고요. 아, 뒷번호 8181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무상입니다. 무소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하양그대님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딸이 친구랑 치맥을 하고 있네요. 한때는 조만한 이쁜이들이었는데 지금은 35살의 어엿한 숙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월이 무상한 걸 느낍니다. 이제 치킨 몇 쪽 남은 걸로 덕분에 맥주 한잔 했습니다. 기쁨 두 배의 오늘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하루 고맙습니다. 정답은 이번 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정말 그렇죠. 세월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것이 나도 나이를 먹지만 정말 자녀가 이렇게 크고 하는 걸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인생이 정말 짧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상에 대한 의미를 새기면서 순간순간 매 순간이 아주 귀하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리고 은혜 두 배, 기쁨 두 배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깨달음을 오늘 다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니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원불교 정법을 만나서 살고 있는 거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상균 목사님 초빙하신 거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좋으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선정희님 열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위주로 균등사회가 되겠는가? 공도정신이 골라져야 균등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세계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장마가 끝이 나서 그럴까요? 날이 갈수록 이 무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요. 밤에는 또 열대야로 잠 못 이루고 이 밤낮으로 덥다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버린 요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올해 여름만 유독 더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 여름도 지금처럼 더웠고요. 또 청춘의 여름은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언제나 여름은 그렇게 늘 더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인생 첫 곡은 도미의 노래로 한번 시작해봅니다. 사랑의 메아리.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모쪼록 두 시간 시원하게 좀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유난히 늦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장마가 끝이 나니까 이제는 뭐 무더위가 매일매일 다르게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한낮에 폭염, 뭐 그거는 좋다, 인정한다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밤에도 이거 열대야가 이어지기 때문에 잠자기가 편하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훨씬 더 더위가 힘드실 텐데 여러분 정말 애쓰십니다.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위 때문에 많이 힘이 들다 보니까 여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올해 여름만 유독 더웠던 건 아니었어요. 지난해도 그랬고 그 지난해도 그랬고 매해 여름이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여름 더웠고 뜨거웠죠. 또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마냥 뛰어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어린 시절 여름도 무척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냉방기들이 뭐 쿨매트, 쿨링 스카프에 손 선풍기에 서큘레이터, 에어컨 등등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팔랑팔랑 부채, 여름에 조금 사는 집이면 수박화채 같은 거, 뭐 차가운 등목 이런 걸로 여름을 나곤 했었는데 오늘은요 그때 그 시절의 여름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의 이 더위를 좀 더 시원하게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시원하게 두 시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3부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저 DJ 통기타 라이브가 있는 라이브 음악다방도 또 있잖아요. 훨씬 더 즐겁고 시원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나훈아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글쎄 우리 이승재님의 따님이시죠. 어린이집 교사이신 따님이 즐거운 청춘 산맥을 똑같이 선곡을 하셨어요. 야,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다니. 사연도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3일간의 방학 휴가철을 맞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 외조부님 산소, 또 외할아버지 산소, 외할머니 산소, 또 큰이모 시어머님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 면회까지 들어 다녀왔습니다. 시흥으로 복귀 중입니다. 바다는 못 보고 와서 아쉽지만 고속도로 타고 시흥 집으로 올라가는 길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재밌게 들으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십시오. 조심해서 올라오시고요. 나훈아의 즐거운 청춘 산맥 띄워드리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 명 넘게 집계되면서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 3,16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1년 전보다 13.6% 증가한 수치로서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5월 합계 출산율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1명 증가한 0.85명으로 나타났고요. 출생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6.4%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를 많이 소유한 세대는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토지 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12만 명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인구는 2,012만 명으로 전체의 39.4%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2% 그리고 50대가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54.3%, 여성이 45.7%로 집계됐습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서울시는 이번 주 금요일인 31일부터 열흘간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여름철 시민 체험형 축제 2026 청계천 물 첨벙첨벙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은 청계천 청계폭포부터 광통교까지 120m 구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가 조성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부산은 38.8도까지 오르면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요. 경남 양산은 40.3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밤더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8.5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극한 더위는 다음 주가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남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을 수 있고 서울도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문영애가 부른 목포로 간다 들으셨고요. 이어서 박가연의 밀감꽃 지던 밤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일부 건너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자창은 단연코 부산 지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날씨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더웠죠. 앞서 오늘은 무슨 일이에서도 영남 지역하고 양산 부산 온도 날씨를 말씀드렸는데 부산 더위가 112년 만에 처음이래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방현재님께서 부산 소식 주셨고요. 개인택시 우리 금치영 기사님은 부산 사시죠. 지금껏 살면서 부산에서 계기판 외부 온도가 41도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41도요? 네, 양산에는 40도가 또 넘었다고 아까 제가 또 소식도 들었는데 40.3도였다고 그러죠. 이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중동 날씨 같아요. 정말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 위에 바로 지역 대구 나팔꽃님도 여기 대구도 엄청 더워요. 다니기가 힘듭니다.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주셨네요. 대구도 많이 더우셨죠. 대구뿐이 아니라 뭐 서울도 엄청 더웠고요. 전국이 지금 아직 폭염에 절절 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도 폭염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전국의 모든 아인 식구님들 힘들지만 가을은 꼭 다가올 겁니다. 옛날에는 우물물로 등목이 최고였죠. 남자분들 한 시간은 시원하다가 좋아들 하셨죠. 우리 동네 온천동은 폭염 중대 경보 발령이 내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두 시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구경옥님 여름 건강하게 나자는 말씀도 드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일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인천 부평에서 말구노스님이 청해 주신 노래와 사연이에요. 여름날에 무더위가 대단하지만 수요일 밤 통기타 라이브에 열기만큼 뜨겁지는 않겠지요. 오늘 동우님의 열창을 기대하면서 배성의 기적소리만 신청해 줍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3부 4부 통기타 라이브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로 먼저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최병호가 부른 아주까리 등불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전북 부안에 살고 계신 최주열님이 청해진 신청곡 중에 하나였어요. 김정구의 수박 타령하고 최병호의 아주까리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수박 타령은 여러분께 들려드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까리 등불을 틀어드렸는데 수박 타령이 얽힌 옛 추억이 있으시네요. 이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선생님께서 1976년에 변산 해수욕장에 오셨어요. 수박 타령을 부르셨죠. 수박을 제가 받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안식구를 줬는데요. 수박이 덜 익어서 그만 그걸 먹고 아들을 예정일보다 20일이나 빨리 출산해서 조수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정구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주신 수박을 받아오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아드님 또 일찍 세상에서 만나보셨군요. 아유, 이런 추억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 여러분과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또 사연 소개하고 노래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갯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시죠. 예. 아따 덥긴 덥서이. 그래도 논두렁 제초작업 농약 살포 고추도 따야 허니 맴은 환장하겠소. 체력 보충을 위해서 방장 사냥 고살제 터널을 넘어서 고창으로 가는 중입니다. 너무 덥네요. 개운하게 잘 쉬고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농약 살포 후 서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내일 일정까지 쭉 주셨네요. 바쁘게 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일 잘 보시고 내일 병원도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도 오셨어요. 어제만큼은 덥지 않지만 이 무더위는 언제쯤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까요? 아이님 한여름 건강 유의 바랄게요. 인사와 함께 걱정 어린 문자도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은하수님도 오셨네요. 더위가 최고 기온을 점찍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좀 식히고 또 3부 4부에 라이브도 있다니 요래저래 즐거운 밤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더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중에서 박재홍의 꿈에 본 대동강 준비돼 있고요.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최숙자의 나룻배 처녀.

정임진 농부님 오셨어요. 출첵합니다. 늘 애청 중이고요. 내일 새벽에는 농장으로 복귀합니다. 몸 풀려 산책 중입니다. 더워도 농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일이라고 하잖아요. 농부님들 일이.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쉴 틈이 없습니다. 농부님들 애쓰시고요. 햇빛 가리개 모자 같은 거라도 좀 쓰시고 일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저 집 앞에 텃밭에 물 뿌리러 갈 때 큰 챙이 넓은 모자 쓰고 나가니까 머리가 덜 뜨겁더라고요. 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영관 기사님 와주셨고요. 또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들꽃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여름도 방어만 잘하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가 있죠. 저는요 오늘 에어컨을 끼고 지냈습니다. 에어컨이랑 예, 사이좋게 지내셨군요. 오늘 통기타 라이브도 기대 많이 하고요. 저 멀리 엘살에 있는 오라버님 그리고 오늘도 찜통 더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어차피 오는 더위니까 아인 방송 들으면서 이 더위를 날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이어서 그럼 엘살바도르도 소개를 해야죠. 엘살바도르에 계신 우리 강태형님도 인사와 함께 와주셨어요. 소중한 시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 고맙고 감사해요. 이곳 현지 시각은 3시 45분입니다. 체감온도는 24도에서 34도까지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일로반고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역 소식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듣고 계시죠? 3, 4부 통기타 라이브도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북동에 배용준님도 오셨네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아인과 함께 할게요. 또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도 연일 더운 날씨에 감미로운 우리 진행자님의 목소리 통기타 라이브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변의 여인을 듣고 싶습니다. 들으면 시원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청해 주셨는데 해변의 여인을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통기타로. 그러니까 조금 틈을 가지고 8월 달에 넘어가면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쯤 전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도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야겠어요. 이렇게 예, 찾아주셨네요. 대구의 나팔꾼님이 청해 주신 이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 이 노래 들으면서 시원하게 한번 저녁시간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즐겨주시고요. 또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이 청해 주신 박재란의 럭키모닝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리드미컬한 노래 들으니까 더위가 조금 덜 오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울릉도 트위스트 그리고 럭키모닝까지 즐거운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지치기 쉬운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아인과 함께하며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해주신 대구 북구의 윤형준님, 네, 3부 4부 DJ 통기타 라이브하고 신청곡 퍼레이드 준비되어 있어요.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도 오늘 들려주실 동백 아가씨 그야말로 네, 오늘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다고 설레임 한 컵 들고 일렬 직관하러 서둘러 입장입니다. 토픽감이라고 하시면서 네,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조남진님 잘 오셨어요. 그래, 저 제가 오늘 어저께가 아니라 그 호동왕자님이 지지난주에 일찍 예약을 해주시고 녹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준비 잘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대구에서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남일의 이국당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통기타와 신청곡 퍼레이드로 3부 찾아뵙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0: 여름방학을 했는데도 놀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축사로 논으로 내일은요 또 밭에 가서 고추 따야 됩니다. 오늘 진짜 더워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녁 먹는데 밥맛도 없고 해서 미숫가루 한 사발 먹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전북 변산에서 선생님이자 농부이신 민호님 사진 주셨는데 지금 민호님 논인가요? 와, 이거 뭐 지평선이 끝없이도 있는데요. 이게 몇 마지기나 되는 논입니까? 정말 큰 경작을 하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월남의 달밤, 윤일로의 노래죠. 같이 청해 주신 노래 들었습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와 DJ 통기타 라이브가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 3부 이어서 4부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4부까지 이어지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응원 문자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곡도 주시고요. 오늘 아니더라도 오늘은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렇게 미리미리 또 듣고 싶은 노래 라이브로 청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또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박수와 응원 문자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인생 라이브 다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를 쭉 전해드리려고 제가 첫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은 호동왕자님이 지지난주에 청해 주시고 어제도 듣고 싶다고 또 기다린다고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녹음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우리 부산의 구경욱님이 청해 주신 김태희의 서양강 천이었습니다. 허동왕자님 오셨어요. 동백아가씨 청해 주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보름이나 기다리셨으니까. 호동왕자입니다. 아, 동백아가씨 정말 독보적인 음색으로 매력적이고 구성지고 애절한 악풍으로 듣게 돼서 정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즐거운 감동이 물결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모바일 녹음 게 잘 저장했어요. 두고두고 감상하겠습니다. 호동왕자님께서 화이팅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호동왕자님. 와, 남자 이미자 탄생했어요. 감미로운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예, 성북동 배영주님이 저를 그러면 저 닉네임 하나 또 생겼어요. 남미자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동백 아저씨, 동백꽃 아가씨 숨 넘어갑니다. 멋쟁이 앵콜 충북에서 음성에서 노영구님 고맙습니다. 말고노스님도요. 진짜 작정하시고 엄청 연습하셨나 봐요. 아, 아주 최고로 잘 부른 가수입니다. 이미자 선생님 이후로. 네, 아주 큰 칭찬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미자 그 선배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장르는 다르지만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하시잖아요. 들꽃님은 아무 말 없이 박수 차차차차 쳐주셨어요. 아, 열심히 따라 부르겠다고 명곡을 명가수가 부르시다니 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도 라이브 듣고 싶어서 출석하셨다고. 네, 자리 많이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남양주 이종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안다성, 진짜 유려한 목소리잖아요. 이 안다성 이 가수님이 안다성 선배의 바닷가에서라는 노래를 오늘 멋지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십시오.

0: 오늘은 아파트 근무했습니다. 많이 덥네요. 제가 즐겨 듣는 노래로 더위를 날려볼까 합니다. 전현구 몸에서 지금 배호의 밤한계 속의 사랑 잘 듣고 있습니다. 라이브도 잘 들었어요. 매호동 가로수님 오늘 애쓰셨고 청해 주신 노래 바닷가에서 안다성 이어서 배호의 밤한계 속의 사랑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미자 시대는 갔다. 할머니 여신까지 다 녹여주십니다. 금치원 기사님 날씨도 더운데 여신까지 녹아서 어떡해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 응원 문자는 4부에서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3부 끝곡 진송남의 시오리 솔밭길입니다. 제가 이 노래는 꼭 연습해서 가을 바람 불 때 꼭 한번 제가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노래로 3부 마무리할게요. 안양의 진윤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바람 소리에

0: 자전민의 무남 동료인 나는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시어리 설밭길은 산 세우는 허젓한 길이었지만 어머니와 학교 가는 나에게 실념에 찬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 없었으니까요. 꿈 같은 세월은 흘러 난 모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일까요?
1: 학교 가는 솔밭길은 멀고 험하여도 두 점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오늘 우리 부산에는 7월 1일 50mm의 비가 내린 후 10mm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게다가 오늘은 122년 만에 더위를 보인 그런 하루였어요. 제발 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기를 바랍니다. 부산 부암동에서 심상우님께서 성함에 우자가 들어가는데 상우님 열심히 좀 기원 좀 하시면 비가 좀 내리지 않을까. 기초 앞서도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요. 부산 분들 어떡해요. 오늘 애 많이 쓰셨어요. 남양주 다산동에서 이경수님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구 북구 주순이님, 이 시간 즐거운 시간이에요. 대구는 오늘 바람도 솔솔 불어주는 고마운 바람이 있네요.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를 만족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가 있는 2시간 힐링 잘하고 갈게요. 인사 주셨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임순자님은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제가 찜했다가 다음 주에 연습해서 들려드릴게요. 임순자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중저음에 여성 보컬이 많지가 않은데 문주란 선배는 진짜 목소리가 멋있죠. 멋진 노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 오셨어요. 네, 7말 8초죠. 요즘 거리마다 시장 골목마다 인적이 드물어요. 휴가라고 써붙인 글자들이 눈에 뜨이는 오늘이었습니다. 폭염 속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시원한 폭포수 같은 가창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하겠습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 전주는 지금 28도예요. 높은 층에 저의 집이 있는데 14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서 선풍기 안 틀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일 좀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들으시고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께서 너무 잘 부르셨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한번 나가보세요. 꼭 우승입니다. 응원해 주셨고, 한여름밤 어느 산장에 아인 가족들이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부산 은하수님,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인 다방에서. 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도 기타와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노래로 들었어요. 매주 함께하는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경옥님 또 글을 주셨어요. 슬로우 슬로우 분위기 너무 멋집니다. 해변에서 라이브를 듣는 풍경이 그려지고요.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성악가처럼 부르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변산의 민호님도 바닷가에서 노래 듣고 있자니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착각에 잔잔한 기타 반주까지 행복합니다. 윤영강 기사님 역시 믿고 듣는 가수입니다. 최고입니다 해주셨고요. 김동가님도 바닷가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진윤철님도 꼭 듣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꼭 듣고 싶은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응원과 함께 찾아주시고 응원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이제 얘기 나눴으니까 좀 목 풀렸으니까 노래해야죠. 우리 안산에 우리 한아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아까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다고 우리 애청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죠? 구경우님이셨나요? 지금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박인희의 모닥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들꽃님이 청해 주신 라나의 로스퍼의 사랑해였습니다. 은희 가수의 목소리였죠. 아유, 이렇게 옥수수 글러가듯이 예쁜 목소리예요. 네, 사랑해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하시면서 다음엔 제 목소리로도 한번 듣고 싶다고. 왜 제가 한번 이 노래도 한번 다음번에 이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불러드릴 수 있는 노래가 일주일에 네 곡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안 불렀던 노래 또 새롭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의 신청곡들을 좀 제가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또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내주신 문자 조금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태형 님도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규남 님께서 가마솥 같은 삼복더위에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불러주시는 라이브 노래소리 너무 행복해요. 축복받은 밤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대구북구 주순이님은 저보고 트롯 오디션에 나오면 꼭 팬이 되어드리겠다고. 지금도 팬이신데 감사합니다. 말그노스님, 멋진 동백 아가씨가 바닷가에서 조개 캐며 깊어가는 여름밤에 모닥불을 키우고 캠프파이어를 즐기네요. 금치영 기사님은 모닥불이 조용히 토닥토닥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잘 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해주셨고요. 구경옥님 라이브 너무 잘 들었다고 더위가 싹 가신 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약할 거예요 해주셨어요. 왕현청자님도 동백 아가씨를 이렇게 멋지게 부르다니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또 응원을 덧붙여 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순서 노래는 역시 캠프파이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창호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오늘 라이브로 강릉 경포대학 백사장으로 오셔서 진주 조개잡이 기타 치면서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뭐 안 그러면 하와이로 초청하시면 너무 멀고요. 너무 더운데요. 건강하십시오 하시면서 진주 조개잡이를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가 그 하와이의 그 말하자면 민요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하잖아요. 박재란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박수치면서 새파란 아니 새빨간 수평선 아니 지평선 이렇게 반대로 따라 부르면서 학창시절에 했던 기억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노래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아, 장은하의 고귀한 선물 음원으로, 그리고 부산의 심상우님이 청해 주셨던 노래였고요. 이어서 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철의 내 이름은 묻지 말아였습니다. 과천의 손대식님께서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진주 조개잡이 이어서 음원까지 쭉 들으셨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강태용님께서요, 닉네임 하나 또 지어주셨어요. 저 저음 가수였잖아요. 은미자 선생님이라고. 아까 동백 아가씨 들으시고, 야, 중저음 매력적인 보이스 정겹게 잘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미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재밌어요. 예.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과 재미나게 더운 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간 보냈습니다. 옛 노래 통기타 앨범을 한번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산에서 한아름님께서. 또 충남 서산의 유상욱님도 찾아주셨고요. 1979년도 저의 고교 시절이 그립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부산 부암동에서 심상우님께서, 네, 예, 추억여행 하셨군요. 여고 시절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나? 제가 카드 섹션 하면서 너무 신나고 즐거웠었죠. 부산 개인택시 금치원 기사님도 추억의 여행 여고 시절로 다녀오셨어요.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 기장시장 장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진주 조개잡이 노래 듣고 콧등조차도 상큼합니다. 더위가 싹 하셨다고요. 또 인천 왕의 청자님,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고 잘 들으셨대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또 반가운 인사로 찾아뵙습니다. 대구의 주순이님의 신청곡이 오늘 끝곡이에요. 김미성의 꿈속의 거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훨씬 밝아져서 자기가 지은 죄복과 자기 성품의 내역과 전생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이 생에서 살아온 젊었을 때 일같이 잘 알 것이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쌍전하고 병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0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스스로 말재주가 조금 있다고 해서 항상 말만 앞세우고 정작 실천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의 신용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따뜻한 말재주를 지혜롭게 활용해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는 사람은

늘 타인의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대우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의 이치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내가 지어둔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긴 채 오만해질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다시 복을 닦아나가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보통 사람은 듣고 왔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다 보면 결국 그에 걸맞는 귀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람과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을 거듭하곤 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뤄낸 조그만 성과와 달콤함에 도취돼 더 이상의 노력은 내려놓은 채 오만과 나태함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된다. 아무리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제때 닦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느새 그 고운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과 복락이 이와 비슷할 텐데요. 내가 누리는 작은 복에 안주해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복을 받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복을 닦아 나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50장 개정해 닦아서,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종종 찬란한 성공의 길에 서 있던 누군가가 한순간에 뼈아픈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반대로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끝내 눈부신 반전을 이뤄낸 희망적인 이야기도 참 많죠. 이런 삶의 수많은 장면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요. 아무리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 해도 그 현실에 안주한 채 방심하고 나태해지면 언젠가 실패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눈물겨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 해도 끊임없이 내 안의 실력을 다지며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흘리는 정성과 노력에 따라 지금의 달콤한 복도,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쓰라린 재앙조차 귀한 복의 미천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깊은 은혜 속에서도 해로움이 싹틀 수 있고 반대로 힘겨운 해로움 속에서도 뜻밖의 은혜가 피어날 수 있듯이 내 삶의 복락과 재앙을 만들어가는 진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복이든 재앙이든 오늘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삶의 경계들을 과연 어떻게 요리해야 한없는 복의 미천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하영의 둥근 빛으로, 키스앤의 일원상의 진리, 조인의 난 감사해.

정산종사님께서는 도인은 복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을 닦아 한없는 복을 얻고, 범부는 조금 지은 복을 받으면 거기에 탐착하거나 오만하여 타락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복도 잘못 이용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재앙도 잘 이용하면 도리어 복의 미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손에 쥐고 있다 한들 그것을 그저 아낌없이 쓰기만 하고 새로이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리는 복 역시 잘못 이용하고 자만하면 도리어 재앙의 미천이 되고, 나에게 다가온 힘들고 어려운 재앙도 지혜롭게 잘 이용하면 오히려 한없는 복의 미천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칫 지나간 날에 조금 지어둔 복의 결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다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어진 작고 소소한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내 안의 복을 정성껏 닦아나가며 마르지 않는 한없는 복락을 가득 쌓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정식의 영원한 진리여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일제중 재벌재정의 신민이라고 할 때 재벌재정은 깨달았다고 말하죠. 깨닫지 모든 것으로서의 물을 갈무리했죠. 일체도 본성이라 했으니까 갈무리했지만 그 깨달을 때 이것은 완전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었다. 그런 방법, 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회통성, 규일성 다 같은 얘기죠. 회통한다고 말이죠. 회통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회통이 되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치고 국집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규일성도 정말로 하나인 그 진리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종교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전 일상의 진리에서는 일체 차별을 초월한 진공의 측면과 아울러서 진리의 작용이 소소영령 공정연기 광명을 따라 차별색으로 나타나 묘유의 측면을 밝히고 이러한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계의 은혜 자제하는 것이고 이런 사가 진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과거 성자들께서도 이제 인간과 진리, 진리와 인간을 이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 수승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성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는 경서를 보고 마음에 오득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에 근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진리 자체를 이런 상의 진리장에 보면은 밝혀 놓으셨어요.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 자체를 경전에만 담겨 있던 그 진리 자체를 세상에 우주에 확 펼쳐 놓은 거예요. 펼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공부를 내는 성의만 조금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식은죽밖에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신이 지극하면 통구든. 그래서 신각 그런다고 말이죠. 믿음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물론 진리도 중요하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어라. 성자께서 밝혀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이제 뒤에 그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자세한 얘기를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믿음을 하다.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는 그 이치를 저절로 알아진다. 합일해진다. 그러므로써 공들이지 아니하고 큰 수행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잃을 수 있다. 왜? 진리 자체를 그렇게 밝혀놓으셨으니까, 아이, 그거 몰라요?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 서에 정전 다 읽었다 그래. 별것도 없더만. 그런 사람들은 글자만 본 거예요. 우리 글로만 읽은 겁니다. 읽은 겁니다. 사실 그 의미를 추적해보면 엄청난 진리의 요체가 갈무리했다. 어느나, 서사를 떠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물교 신앙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대종의 일자도 그러시잖아요. 대각일수이 뭐예요? 불생멸멸의 도와 인과보호 이치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치를 깨달았다. 각지 그럽니다. 각지, 각지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까 지각이 알아서 깨쳤다가 아니라 각지예요. 깨달은 뒤에 알았다. 그 지각이라는 얘기는 지각이라는 이제 앞에 보면 지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글을 보고 책을 보고 무엇을 봐서 아 이것이 긴갑다 이것이 이런 이층갑다 하고 이제 아르마리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인데 그러나 큰 진리는 깨달아야 알아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불교 공부는 깨달음으로도 시작하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훨씬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불생불교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이렇게 도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다. 이게 원불교 신앙은 법신불 중심의 신앙이다. 즉 법신불은 반드시 이론 법신불. 이론이 먼저죠.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마의 본연이요 재불세심이 일체적인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도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론은 법신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법신불이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도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론 법신불 중심의 신앙이다. 이제 교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본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본전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의례에서조차 일체의 인격적 이제 불상이나 존상을 모시지 않고 법신불 그 자체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신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원물교 이런 법신불 신앙은 범재불론적 초철상 사사불공 의미를 지닙니다.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주나 건곤이나 여기는 칭송을 했죠. 아, 우주 진리가 좋고 하늘 땅의 진리가 좋고 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이걸 누가 부처님이라 모셨어요? 누가 위대한 이치를 갖춘 그 존재자로 누가 했습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원불교에서 그렇게 받들어 놓은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까지도 전부가 다 부처님의 진리가 이르는 진리가 그대로 내재되고 외현된 하나의 독존자로서 성립되어 있다. 누가 그렇게 받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처처불상이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이름 모를 그러한 수립공 모든 세계의 일체 생명을 다 부처로 모시고 무정물까지도 모두가 다 부처로 모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미교의 법신, 이론 법신불 신앙은, 네, 법문론, 다시 말해,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론상 그 자체가 바로 은이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은, 옛날에 은자를 이렇게, 외형을 이렇게 네모지가 안 했습니다. 저기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이 자체가 은, 이 자체 이론상 아닙니까? 이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일,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인 그러면 일원인 그러면 하나의 지는 결국은 이건 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을 이야기하고 이건 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천지인 그러면 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그 은이란 자체가 바로 이론의에서 그대로 현상으로 그대로 낮춰진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매개체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진리 그대로가 우주 전체에 펼쳐 있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은이 만물에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 그대로가 우주 만물 전체에 꽉 품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머무르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이것이 그 나무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진리가 그대로 와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봄에 제가 살고 있는 원로원 그 이제 정원이 뭐 아름답게 가꾸지든 안 했으나 그래도 네,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정원을 소유하면서 이제 그 꽃핀 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꽃이 어디서 피었냐? 이래. 아, 나한테서 피었다고 그래.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내 몸에서, 장미는 장미대로 과연 내 몸에서, 철쭉은 철쭉은 내 몸에서. 근데 그 말은 맞다. 그러면 누가 피어나도록 했냐? 누가 꽃을 피우도록 했냐? 아니부답이라 그 얘기를 제가 언 같아요. 아니부답이라 빙그레 웃고는 대답을 하네. 그 꽃이 소리 없이 웃어.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웃고 장미는 장미대로 웃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 대답을 하네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 내가 꽃을 피우고 싶다고 해서 피워지는 거냐. 만일에 광화문 사거리에 한겨울인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탁 솟아났던 여전히가 피었다고 합시다. 아마 세상이 난리 날 겁니다. 한겨울이 어떻게 장미꽃이 피느냐. 예를 들어 피어났다 그러면 장미꽃 그 자체가 피울 거예요. 아니죠. 그 장미꽃이 한겨울에 광화문 사거리에 피울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이 있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장미대로 누가 피어나도록 그렇게 했지? 아니부답이 아니부답. 빙그레 웃고 대답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은이란 자체가 천지모 동포범들이 이건데 구분을 해왔을 뿐인데 매개초에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가 그대로 솟구쳐서 만물 하나하나 천지 건곤 우주 이러한 세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신불 신앙은 특히 내재불로서 자성불 본래는 자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을 마음이 난다는 것은 아 내게 있는 내 자성불을 다시 말해 자성이론 자성법신 또는 아신법신 아심법신 그래 내 몸의 법신 내 마음의 법신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공부가 태워지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서울에 살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종로에 수많은 사람들 오가는데 뒤태만 봐도 뒷꼭대만 봐도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원불교 교도다 하는 걸 알겠더라.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돼요? 알죠. 몸 자체가 방정하고 또 빛이 난다 그래요. 빛이 난다. 성자들 뒤에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빛이 나더라. 당신도 봤다 그거예요. 아, 저 틀림없이 원불교 교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자 가지고 가가지고 얼굴을 대면 얼굴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원불교 교도 냄새가 풍기더라. 풍악음을 그야말로 나타나더라. 그래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 내재불로서 내재이론 내재법신이 갈무리 있기 때문에 그걸 일으켜서 세우면 된다. 이러는 법수미를 우주마녀 보는 등이다 했으니 이러는 하느님이요 상제며 무기요 도요 자연이요 내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법신불 우주마녀 뭐 최무국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바탕이죠. 무국 크기 없죠. 크기 없어. 그렸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사이 그러지만은 아니 어디가 있어요? 이거라도 안 보이면 우리가 공부길 신앙길을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용사님께서 부득이 그려놓으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시냐 사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는 아 믿게 생겼네. 그럴 경우 저 사진 기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사진 기계가 불량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찍어놨다고. 그거 어떻게 없어요. 그게. 생긴 대로 저기는 보이고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를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게 사진이다. 진리의 사진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성인이 무, 공, 법신, 미분전, 미생전, 일념미생전, 천지미분전,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이전 어디에요? 또 내 한 생각이 나타나 일어나기 전 어디입니까? 또 법신부는 상, 태극, 기, 심, 유, 원, 보신, 기분. 이게 미분이니까 기분이에요.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또 기생, 이미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우주만유는 용, 음양, 화, 행, 변정, 화, 만물, 재행. 이런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그러는데, 이제 최상용, 이렇게. 그 다음에 무국, 태극, 음양.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뭐냐 하면, 주령계가 밝힌 태극도서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것을 무국이라 이렇게 했고, 이걸 태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국자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강에 이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리고 태극에서 양, 이것이 이제 변화돼서 우주만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최상용, 무국, 태극, 음양, 이기화, 칠기. 그 자체가 활동은 그 뭐냐? 그럼 기자. 이것은 이제 우주만유가 다 그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춘생, 하장, 추수, 동장.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이렇게 자라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다시 갈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또, 성, 심, 행. 원래 성품. 원래 갈무리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이 들어서 성품을 동탕을 해. 자자 운동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나타낸다. 그냥 손발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이 손발에까지, 육군에까지 다 미치고 있다. 그 이면에 성이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심이 있다. 그 전에 심통성정이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심통이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심통성정 그랬거든요. 마음이 성분과 정을 거느린다. 마음이 들어서 성분과 정을 통화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심통이성이라고 말이야. 마음이 들어서 진리를 또는 성품을 통화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가 아무리 후대하다 할지라도 이대로 놔둬버리면 우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리처럼 끼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적으로 우리들의 육군 동작에 활용할 때 쉽질 않다. 그러나 마음이 들어서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 또 성품 자체도 저 혼자 활동은 못해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건드려줘야 동탕시켜야 해. 그것이 역할을 결국은 마음이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심통성적이라 했지만은 우리들은 심통이성이다. 진리와 성품을 마음이 통화를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보더라도 무유변, 없는 자리, 있는 자리, 이게 변한 자리. 또 공원정, 이래요. 공원정, 법신, 보신, 화신, 미분, 기분, 만물. 우주 만물이 나누기 전에 어디냐, 또 나누어진 뒤는 어디냐, 이것이 뭐 어떻게 나타나냐, 만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미생, 기생, 재행, 역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또 이미 일어날 때, 그것이 움직일 때 행, 모든 행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제 선사나 유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위대한 사상, 진리, 또 품성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발현을 했느냐 하는 점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주사화상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즉금어원 즉시여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다. 아마 물었겠죠. 아,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또는 부처라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주에 사는 사화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그 자체가 바로 너희 마음이다. 그러면 자심시불 시 실상 법신불사. 이 마음이 이에 부처고 실상 법신불사. 그게 내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고 바로 실상 법신불사. 그러니까 심, 시, 불, 성시법 그러거든요. 마음이 부처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 네 마음이 부처다. 그리고 너희 성품은 바로 법이다. 도다, 길이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너희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고 너희 마음이 바로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내내 말씀드린 대로 법신불을 멀리 찾지 말자. 이런 진리 깨달으면 그 안에 법신도 들어있고 보신도 들어있고 화신도 들어있고 심시불 부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진리를 안 사람들은 이제 두 얘기가 필요 없죠.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잔소리를 했었지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다거나 또는 안고도 그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자기가 본래의 성품자를 싹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불이란 이제 법신의 다른 이불. 법신 보신 하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의 이명인데 삼신불 중에서 법신은 이불이 되고 또 보신 화신은 사불이 된다. 그래서 결국 법신 보신 화신은 새 몸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통도 하나가 깁니다. 일관된 하나가 깁니다. 이렇게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에 죄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세 가지 큰 도가 있나니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 이 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능히 평화를 건설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원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원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6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여름철에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어린이 질식사고도 그 대표적인 유행을 할 수 있는데요. 유치원 통학버스에 잠이든 아이가 방치되어 질식하는가 하면 부모의 차 안에 놀던 어린이가 창문을 열지 못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무심코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을 켜놓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방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켰다 하더라도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오랜 시간 차 안이 밀폐되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 수송 차량 운전자나 보호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판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병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오.

0: T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그랬구나.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2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Metallica. Talk about love. Talk about truth.

공부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공부는 마음 공부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한 기술 가운데는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전 세계의 이상기후 뉴스, 유럽의 산불 소식,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거친 세계의 상황들,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포은을 보다 넓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향한 걱정이 이어지니 작게나마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어버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59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또 메어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선악간에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함으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도 내버려 두고 농작물이 나도 그대로 두어서 밭을 다 묵히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자행자지하는지라. 당하는 것이 고뿐이요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천만 죄복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한히 하리요.

마음밭에 잡초가 나면 메고 또 메어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심전 개발 잘 하는 날들 보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티보 가르시아와 앙투안 모리니에르 두 대의 기타 연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정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종사님은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험한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사납고 가파른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안심하다가 자칫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죠. 또한 어려운 일은 그 일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실수가 적지만, 능숙한 일은 그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방심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엇을 하든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내 마음에 집중하고 매사에 불공을 다하듯 정성을 드려야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인가 보응의 신학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보은 즉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공묘유의 수행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팔조, 신, 분, 의, 성, 불신, 탐욕, 나, 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차선.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4대 강령,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봉공,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퓨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5장 삼동윤리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1. 이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야 도가 있는 것으로 인증하여 같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옛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그것은 믿었게 들으나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줌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이 어찌 답답한 생각이 아니리요. 경전이라 하는 것은 과거 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랜 시일을 지내오는 동안에 부연과 주해가 더하여 오고시서와 팔만장경을 이루게 되었나니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 정력을 다하여도 어려운 바라. 어느 겨를에 수양, 영구, 취사의 실력을 얻어 출중 초범한 큰 인격자가 되리요. 그러므로 옛날 부처님께서도 정법과 상법과 계법으로 구분하여 법에 대한 시대의 변천을 예언하신 바가 있거니와 그 변천되는 주요 원인은 이 경전이 번거하여 후래 중생이 각자의 힘을 잃게 되고 자력을 잃은 데에 따라 그 행동이 어리석어져서 정법이 자연 쇠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 심수의 정법 아래 사람 사람이 그 대도를 체험하고 깨치도록 하나니 오고 시선은 다 배워 무엇하며 팔만장경은 다 읽어 무엇하리요. 그대들은 삶과 많고 번거한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옛 경전과 모든 학설은 참고로 한번 가져다 보라. 그러하면 그때에는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의 참고가 더 나으리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시비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에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 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리고 해될 일을 놓으며 또는 대소 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21장에서 2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8. 원기 42년에 장학회를 설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초나라는 오직 어진이를 보배 삼았다는 말이 대학에 있거니와 우리는 오직 신심 있고 공심 있는 모든 인재를 교단의 보배로 삼아야 하나니, 건물이나 토지나 금전 등이 사업을 하여 나가는데 자본이 되지 않는 바 아니지만은, 그것은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한 사용물이요, 오직 사업의 근본적 자본은 그 사업의 주인인 사람이며 그들의 알뜰한 정신이라. 구인이 처음에 무슨 물질적 자본이 있었던가? 오직 대종사를 신봉하는 철저한 정신과 멸사 봉공하는 알뜰한 정신이 우리의 기초를 확립시켰나니, 우리는 오직 철저한 신심과 알뜰한 공심 가진 혈성 동지들을 기르고 또 길러서 우리의 무궁한 사업에 실다운 보배를 삼고 자산을 삼자. 19. 원기 42년에 개교 경축식에 치사하시기를, 우리가 거년 1월부터 시작한 도운융창과 세계평화특별대기도 행사에 남은 정성을 더욱 합치며 정관평 재방언 사업과 대종경 편수 사업과 장학회 사업 등에 서로 주인이 되어 한 가지 이 대업을 계속 수행하자 하시고, 오늘을 기념하여 우리 대종사의 개교경신을 더욱 철저히 인식 체득하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재생의세의 대이상을 이 지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각자 각자가 먼저 각자의 정신 개벽에 노력하여 마음 중생의 제도와 마음 세계의 치료에 끊임없이 정진하는 동시에, 이 정신으로 국가와 세계에 널리 호소하며 이 정신을 국가와 세계에 널리 베풀어서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마음의 자유에 의한 대자유세계와 마음의 평화에 의한 대평화세계와 마음의 문명에 의한 대문명세계를 건설하여 영육이 쌍전하고 이사가 병행하는 일대낙원의 모든 동포가 함께 즐기자. 20. 원기 42년 4월 법훈 증여식에 치사하시기를, 주산, 구타원, 팔산, 팔타원 네 분 원운에게 종사, 대봉도, 대호법 등 법훈의를 드리는 이 식전에 나는 그분들이 초창기 우리 회상에 공헌한 공부, 사업 두 방면의 위대한 법훈을 모든 대중과 더불어 높이 찬양하는 동시에, 제가 출가의 남녀 동지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시 새로이 하여 앞으로 우리 외상의 수많은 종사와 수많은 대봉도와 수많은 대호법이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빌고 바라노라. 21. 원기 43년 5월
교전 교서의 편수기관으로 청화사를 설립하시고 일심합력 네 글자를 써내리시며 복전을 만났으니 법열 속에 일을 하고 정의를 서로 주어 동년으로 정진하라. 22. 원기 44년 4월 종법사 3차 중임 취임식에 설법하시기를 계미 6월에 대종사의 열반을 당하여 망극한 가운데 이 대임을 계승하여 교단 대표의 중책에 처한 지 어언 17년 동안 위로는 법신불 사은의 가호하심과 대종사 이하 열이 선영의 명호하심을 받들고 좌우로 총지부 각 기관에 직접 당무하신 임원 동지 여러분의 알뜰하신 열성과 일반 남녀 교우들의 합력하신 공로를 힘입어 이 회상을 운전하는 모든 행사에 대과 없었고 교세의 발전이 늘 새로와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점차로 두루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세계포교에 진출할 모든 터전이 차차 성숙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여러분의 밀어주심을 고사하지 못하고 새 임기를 거듭하게 되니 과중하고 송구한 마음 잃을 데 없으나 위로 늘 법신불과 대종사 성령께서 가호하심이 계실 것이요 좌우에 늘 동지들의 알뜰하신 합력이 계속될 것을 신뢰하고 이 대업에 있는 역량을 다하기로 거듭 맹세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대세계 주의자가 되자는 요지의 말로서 오늘을 기념하며 동지 여러분과 함께 본래의 서원을 다시 한번 새로이 하고자 하노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륜편 18장에서 2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03장 선진 후진 경애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2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당대에는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6개월 동안 선을 하도록 한 바 이때에는 생사에 관한 큰일 이외에는 서신내왕까지도 못하도록 해 일생일대의 정진기간이 되도록 했나니 그대들도 수학기간을 일생 최대의 정진기로 삼아 일체 욕심과 사사로운 생각을 끊고 정진 적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 힘이 일생도 가고 영생도 가느니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훈련이라야 산종교, 산교단, 산도인이 나오나니 앞으로는 대학에서도 이 법으로 기본 교육을 삼도록 하라. 남을 제도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제도해야 하나니 그리하려면 훈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노래도 듣기만 하고 직접 불러보지 않으면 막상 부르려 할 때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 훈련법도 실제 훈련을 통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나니 이는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할 바라. 누구나 이 훈련법으로 10년 정도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용솟음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니라. 28. 한 학인이 여쭙기를 어떻게 해야 쉬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누구나 쉽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밝혀주셨나니 우리는 정기훈련을 잘해야 상시훈련에 도움이 되고 상시훈련을 잘해야 정기훈련에 도움이 되는 이치를 알아서 이 두 훈련을 함께 병진해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하고 보면 참으로 허망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니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철저히 해서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쉬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초석으로 결제하고 해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정기훈련을 결제하여 심고, 좌선, 독경 등을 한 다음 이를 해제함과 동시에 상시훈련을 결제해 각자의 일터에서 활동을 하고 오후에 일을 마치면 다시 일을 해제하고 정기훈련을 결제하여 경전, 의두, 회화, 심고, 염불, 좌선, 일기 등으로 정진하라. 이처럼 매일매일 결제 해제, 해제 결제를 3년만 계속하고 보면 마침내 큰 힘을 얻게 되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결제는 마음을 묶어 몸을 길들이는 것이요 해제는 기질 변화된 몸을 실제 활용하자는 것이니 묶고 풀며 풀고 묶어서 동정 이려가 되도록 힘쓰라. 만약 풀기만 하고 묶지 않거나 묶기만 하고 풀지 않으면 한편에 치우쳐 자유자재하는 힘을 얻지 못하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의 강령은 망념을 쉬고 진성이 나타나게 하며 물 기운은 올리고 불 기운은 내리게 하는 것이요. 선의 자세는 곡도를 조이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이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시의 순환이나 주야의 변화나 호흡의 개폐 등이 다 만물을 생성시키는 기본 원리니 요가선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시켜 육신의 활력을 솟게 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니라. 특히 극도로 긴장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모든 신경과 근육, 뼈마디까지도 다 풀어주고 밖으로 어떠한 소리와 경계와 시비 등도 다 놓아버리는 살아있는 선을 해야 하느니라. 33. 대산종사 새마음 구호를 정하시니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활선이 필요한 바 활선은 생활 속에서 육권을 통해하는 선을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산을 오르내릴 때는 걷는 선이요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선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는 보는 선이요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는 먹거나 말하는 선이요 바위에 앉아 마음을 정하고 챙길 때는 마음선이라 할 것인 바 이 선이 과거에 하루 8시간씩 앉아 선을 하는 것보다 좋으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뭐 하다 이렇게 갔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삽니다. 그 CBA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돼요. CBA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요, 리더잖아, 지도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뭘 갖춰야 되는가 하면요, 사에 대한, CBA에 대한 바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면은 그 집단과 단체는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라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2는요? 천조에 대해서요, 뭐. 하. 이제 천조. 천조가 뭡니까? 하늘이 짓는 것이죠? 대소요, 뭐. 자, 또 대라 하면 또 뭐라고 또 다 나오죠?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 대는 뭐고, 소는 뭐고, 유무는 뭐고, 그거 다 나오죠? 이거를 말이죠. 걸림없이 알아야 돼요. 대자리는 어떤 자리고, 소자리는 어떤 자리고, 유무자리는 어떤 자리다. 이거를 걸림없이 알아야지만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발금의 자리, 발금의 속성에 합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발금의 속성에 합의라는 방법으로서 사리연구의 이 과목을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설정해 그 주셨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사는요, 이게 이제 너머대가 이제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한데요. 자, 이제 작업 치사는요, 치사라 하면 무슨 일이든지 아님이 설신을 육권을 작용함에 있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아님이 설신이 육권을 작용해요. 자, 육권 작용은요, 우리가요, 인간 생활 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죠. 육권작용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권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것을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걸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진리가 바른 그 속성 자리에 합의를 해 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막입니다. 오늘 이제 그 사막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쭉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사막을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에서는 사막이라고 안 했어요. 불교는 뭐. 개, 정, 해. 그러죠? 개, 정, 해. 불교가 지향하는 개정해하고 원불교가 지향하는 사막하고는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내용과 질과 양, 범위 이런 것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르다 이 말이죠. 자, 불교의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뭡니까? 개정의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개문요? 아, 연단. 개율. 예, 이제 개율은 맞긴 맞아요. 이제 불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첫째가 뭡니까? 지계. 지계가 뭡니까? 계문을 가진다 이 말이죠. 지계, 보시. 이렇게 지금 이제 개부터 나오죠. 개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그리고 뭐 선정, 정신, 마지막에 뭔가 하면 지혜예요. 지혜, 육바라밀의 마지막에 지혜다 이 말이죠. 육바라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갖고 개정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개정에는요, 그게 이제 지계를 잘해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은 치사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 지혜, 선정을 하죠. 선정은 뭡니까? 정신 수양이죠. 그리고 어느 방금만 지혜, 마지막이 지혜죠. 이 지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해를 놔두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해를 가지게 가진다. 가져야 돼요. 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그래서요, 아이 지금 불교에 참선하면서 오늘 옥타원님 안 나오셨는데, 불교에 참선하면서 뭔가 하면 화두들죠. 화두를 왜 듭니까? 깨치려고. 화두를 해결하려고. 그걸 먹으면 그 지혜 아닙니까? 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불교 사마가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아이죠. 예, 모아봉. 여기서 볼 때 모아봉은 맞긴 맞아요. 근데 작업치사 아닙니까? 치사를 잘하는 거요. 왜 지혜를 단련해야 됩니까? 치사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열매. 열매예요. 치사는요. 열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하는데, 21장에서 특히나 지금 마지막에 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랬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선원 대중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죠? 혼자 사막 공부하는 것보다도 같이 모여서 하는 사막 공부가 더 효과적이다. 이해갑니까? 더 효과적이에요. 혼자 앉아서 하는 것은요, 내가 잘 가나 잘 못 가나 이거 점검이 안 됩니다. 근데 저 사람 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저렇게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도 해봐야지. 또 내가 하면은 저 사람이,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이 교환되죠. 의견이 교환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바른 사막의 수행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선은 대중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사막 공부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지금 강조를 이제 하고 그 이제 계시는데요. 자, 이제 혼자 하는 사막보다도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그 이런 말씀 이제 한번 그 드렸을 거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제 이것이 우리 개교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금 교도가요 저한테 딱 톡을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뭔 지능을 개벽하자 그랬습니까? 이제 잊어버렸죠?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자, 지금 인공지능 나오죠? 개벽 안 돼 갑니까? 개벽돼 가는. 앞으로요, 더 발전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발전되는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요,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게 대비하고 우리 개교표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이건 물질 개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 창의 지능을 개벽하자. 창의 지능. 창의 지능.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지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요. 창의성. 지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입력시켜준 것만 달달달달 해요. 그러죠?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요. 텍스트북에 있는 입력시켜준 것만 달달달달 한다니까. 근데 지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창의는요. 이게 뭐냐면 정신개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개벽은 창의성을 높여가는 거예요. 개벽해가는 거예요. 이 개벽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요. 네. 예. 자, 그렇게 하고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남친과 이제 기관수에다가 비유를 하셨죠. 지남친, 지남친이 뭡니까? 동서남북을 이제 그죠. 그래서 지남침하고 기관수를 이제 예를 들으시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요 대종경에 이런 그 예를 들으시가지고 이제 하신 것은요 대종사님 살으셨을 그 생활하셨을 때 그때의 영광에서 영광에서 말입니다. 주로 영광의 교통수단이 뭐겠습니까? 배지요. 예. 그래갖고요, 그, 저, 선진포에서 배 기다리다가 지금 그 입장하시고 안 그랬습니까? 배를 하시고. 또 이제 구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제가 구도 과정 속에서 영광의 길용이를 떠나버린 적이 두 번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요. 어딥니까? 두 번 떠나셨어요. 아니죠. 구도하시는 과정에서. 구도 후에 제법성지 가셨죠. 영광을 안 떠나시고 영광 그 테두리에서 구도를 쭉 하셨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르실 때까지의 예, 영광을 딱 두 번 지금 그 영광에서 떠나세요.
1: 장사하려고.
0: 예. 그때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섬에 가시는 거예요. 파시. 파시가 뭹니까? 그 지금요. 아니요. 배 지금 저 잡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경매 붙여갖고 팔고 하는데, 그게 가산이 다 탕진되죠.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생활이 막연해지시 버린 거예요. 막연해지시기는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요. 처음으로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파시를 가신다니까요. 그 파시를 가셔가지고 갔는데, 파시를 가실 때 뭐 타고 가셨겠습니까? 배 타고 가셨죠. 그러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말이죠. 이 지금요, 이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다는 것이 지금은 다양해져 버렸죠.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지금의 이 물질 문명, 발달된 물질 문명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수용하셨더라면요, 꼭 지남침하고 기관수를 예를 들으시겠습니까? 딴 걸로 들으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이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하면 자동차 타고 가면은요. 아, 연단님, 오늘 자동차 갖고 왔죠? 올 때 내비 안 켜고 오지? 다 아니까. 요새요, 사는데요, 두 사람 여자 말은 들어야 한답니다. 한 사람 여자 말은 누구 여자 말 들어야 되죠? 마누라, 여자 말은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누구죠? 내비 여자. 이건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살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지남친과 기관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거와 같다, 이 말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요, 내비와 같은 거요. 내비. 내비 똑똑하대, 진짜. 뭐, 좌회전 하시오. 여는 뭐, 몇 킬로요. 뭐, 착착착착 나오죠. 참, 똑똑해요.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지금의 사막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은 내비와 같다, 이 말이요. 내비와 같은 그런 사막이, 사막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막 공부를 여기다가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지금 사막은요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라. 사막은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사막이 그걸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토요일 날 지금 부산을 가야 합니다. 부산을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했겠죠. 아, 그래갖고 이제 KTX를 이제 다 끊었습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를 경륜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먼저 대의를 바로잡고 인심을 두루 살피며 계획을 잘 세우고 격리에 밝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결과보단 과정을, 번지르르한 미사여구보단 디테일하게 콕 집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그 기술인데요. 이 칭찬을 잘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 사람은 원래 장점보다 단점을 더 먼저 찾는 부정편향을 갖고 있어서 칭찬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꺼낸 칭찬의 한마디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보단 과정에 대해 좀 더 섬세한 말들로 상대를 춤추게 만드는 한마디. 오늘 아침 나에게 가장 먼저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30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옥상 달빛 세리머니 전해드렸어요. 칭찬의 기술, 이거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고 하다 보면 또 쉽지 않고 그런 구석들이 참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에도 약간의 연습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번지르르한 미사여구보다는 디테일하게 좀 더 섬세한 말로 콕 집어서 표현하는 게 좋다는데요. 오늘 일단 나에게 먼저 칭찬을 건네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위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섬세한 칭찬, 뭐 생각하셨어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섬세하게 한번 꼭 찾아보세요. 칭찬받아서 마땅한 나의 면면들 덕분에 오늘 더 특별한 아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여러분과 함께 여는 아침, 오늘도 특가정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역시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들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오늘 아침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2부에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3곡 묶어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63님이요. 칭찬에 인색한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도 입버릇처럼 해야지 느는 것 같아요. 오늘 저를 위한 칭찬은 귀찮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한 맛난 아침을 준비한다는 것. 하하, 칭찬받아 마땅하죠? 암요, 암요, 0963님. 진짜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낸다는 거. 이거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뭐 작은 거, 상대의 작은 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칭찬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면 정말 이 공고육사님 말씀처럼 입버릇처럼 누군가의 좋은 점들을 찾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왕이면 누군가의 좋은 점만 잘 찾아내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일단 연습을 좀 시작해보자고요. 문드로님, 새벽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가을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다고요? 진짜요? 8월인데요?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가을이,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스멀스멀 오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복수님, 반가운 아침이에요. 매일이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 함께 열어볼까요? 클론, 쿵 따리셔봐라. UP의 뿌요뿌요 두 곡 듣고 올게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클론의 쿵 따리 샤바라, 유피의 뿌요뿌요 전해드렸고요. 7시 18분 33초 지나고 있어요. 123아빠님이 막둥이를 칭찬해보아요. 여자친구랑 자격증 공부하고 저녁쯤에 여친 집인 전주에 데려다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다녀오고 저녁 챙기자고 해서 물갈비 한 상을 두 커플에게 진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맛나더라고요. 막둥 그렇게 잘 챙겨. 혹시 아니 막내 며느리가 될지 허허허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물갈비 한 상 차림을 사진을 너무 리얼하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콩나물 산처럼 쌓인 채로 출발을 해서 물갈비를 싹 드시고 마지막 K 디저트인 볶음밥까지 정말 코스 요리로 너무 맛있게 드셨네요. 이야, 저도 전주 가면 물갈비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아침부터 진짜 너무 허기지네요. 주윤아의 노래 듣고 올게요. 100%

주나 100% 라이너스의 담요와 함께 부른 곡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이소라의 8번 트랙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2부에서 봬요.

0: WBS FM
1: 정산 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2부 역시나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3곡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일상 속에 감사와 행복의 소소한 이야기들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4부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2님께서 여느님 안녕하세요. 지하철 공사 중입니다. 공사장은 아침부터 온몸이 녹아내릴 듯 숨 막히는 더위입니다. 휴식시간이라 동네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무더운 데서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다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1722님 쉬엄쉬엄 네, 휴식시간 잘 지키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저희가 몇 년 뒤에는 너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아, 오늘도 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너무 요즘 날이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염려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잘 지켜서 일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종국 에이티즈 바다 보러 갈래 전해드리고요. 신청곡 함께 할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412 고객님께서 실내에선 너무 춥고 나가면 또 너무 덥고 유유 아무래도 냉방병에 걸린 것 같아요. 유유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으슬으슬한 게 느낌이 딱 오네요. 연아씨도 특가전 가족분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며 보내주신 선미 열이 올라요 러블리즈 아츄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7412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7412님이 골라주신 선미 열이 올라요 러블리즈 아츄 잭스키스의 아프지마요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날이 무덥고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진짜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얇은 겉옷 같은 거 실내에 계실 때는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2부 끝곡은 5659님이 골라주셨어요. 고호경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전해드리고 전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형계에 항상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삼학의 대종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삼학을 비유해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반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나침반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삼학의 대종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2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NCT 드림의 파랑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목요일은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국방을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눈치를 채셨다면 요 재료로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늘 하는 음식에 요거 넣어서 하면 아주 더 맛깔납니다. 여러분의 레시피나 꿀팁들, 킥들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에게 또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노래 듣고 밥 퀴즈 함께합니다. 50-50이에요. 푸키.

쩝쩝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고기 없이도 맛있는 땡땡 장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냄비에 땡땡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소금이랑 식초를 한 스푼씩 넣어서 삶아주세요. 반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이 끓은 후로 7분, 완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삶으시고요. 이렇게 다 삶아지면 찬물에 담가 껍질을 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을 끓여야겠죠. 진간장 4스푼에 국간장이랑 설탕은 2스푼, 여기에 물은 한 컵 반을 넣고요. 통마늘까지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끓으면 아까 까놓은 땡땡을 넣고 중불에서 뭉근하게 졸여주면 끝! 어때요? 쉽죠? 짭조름한 땡땡 장조림으로 오늘도 맛있는 한 끼 드셔보세요. 오늘은 완전 식품으로도 잘 알려진 땡땡으로 장조림을 만들어봤는데요. 단백질이 가득해서 아침 대용으로 좋다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계란, 2번 어란, 3번 모란, 4번 일사불란. 1번 계란, 2번 어란, 3번 모란, 4번 일사불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 없이도 맛있는 땡땡 장조림을 만들어봤네요. 일단 뭐 저는 장조림 하면 고기도 좋고 이 땡땡도 참 좋아하지만 땡땡만으로 만든 장조림도 요거 굉장히 뭐라 그래요? 밥도둑이죠. 요거 이렇게 그냥 입맛 없을 때 닦아가는 밥에다가 요거 이렇게 한알 두알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장기 착착착 해가지고 싹싹 비벼 먹기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죠. 자, 오늘 등장한 이 짭조름한 땡땡 장조림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완전 식품으로도 잘 알려진 땡땡. 단백질이 가득해서 아침 대용으로도 좋다는 오늘의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번 계란, 2번 어란, 3번 모란, 4번 일사불란. 1번 계란, 2번 어란, 3번 모란, 4번 일사불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춰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0: 상동역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잼, 난 멈추지 않는다.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땡땡 장조림을 만들어봤는데요. 단백질이 가득해 아침 대용으로 좋다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삼치와의 길이 계란이 왔어요. 수현의 계절 버나드박의 난 페퍼톤즈의 계절의 끝에서 전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1번 계란이었어요. 많은 요리에 빠지지 않고 쓰이는 이 계란은요.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호불호 없이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몸의 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증진하는 효능이 있고요. 비타민 B2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대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몸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계란 한 알에는 약 20%에 해당하는 라이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라이신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이 있다니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계란 앞으로는 더 자주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216님 1번 계란장조림 저는 청양고추도 넣어서 칼칼하게 먹어요. 청양고추도 맛있고 꽈리고추 넣어도 맛있잖아요. 차민경님 1번 계란장조림 계란장조림 만들어서 밥에다 소스랑 계란이랑 같이 으깨서 참기름 한 방울 슥슥 비벼 먹으면 밥도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반찬 딱히 없고 입맛 없을 때 그렇게 슥슥 비벼서 김치나 깍두기 같은 거 딱 얹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종행님 정답 계란 저의 최애 반찬인데 여기에 감자 작은 걸 함께 장조림하면 더욱더 맛있죠. 그럼 그야말로 그건 감자볶음이네요. 그죠? 7767님 1번 칼칼한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요. 부추도 괜찮던데요. 밥 비벼 먹으면 야르. 노은이님 1번 계란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네요. 무더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파팅해봅니다. 2309님 정답 1번 계란 저는 계란 장조림뿐만 아니라 메추리알 장조림도 좋아합니다. 또한 비빔냉면을 먹을 때도 계란을 좋아합니다. 이 장조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메추리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는 메추리알 장조림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꼭 계란 장조림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메추리알은 또 잘 안 드시더라고요. 파라나오룡님 1번 계란. 계란 너무너무 좋아요. 거의 매 끼니 먹는데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속상합니다. 유유. 요새 달걀 가격이 진짜 엄청 비싸졌죠. 4868님 1번 계란 제 아침 식사 루틴은 구운 계란과 견과류를 넣은 채소 샐러드 그리고 갓 내린 커피와 원음 방송 오늘도 맛있는 아침입니다. 너무 근사하네요. 2020님 1번 계란이 왔어요. 맛있는 계란이. 3868님 1번 계란 장조림도 맛나지만 계란찜을 참 좋아합니다. 입맛 없을 때 부드러운 계란찜을 먹고 나면 좀 나아요. 7922님 1번 계란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어제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고 오늘은 다행히 조금 전 출근해서 보내요. 더운데 다들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보냈으면 합니다. 조마조마했는데 기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출근 잘 하셨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7640 쓰시는 분 1번 계란 복날에 겨우 계란 한 알로 때웠어요. 유유 보내주셨고요. 3553 뒷번호 쓰시는 분 1번 계란이요. 맛있는 계란 그냥 먹어도 맛있고 계란장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죠 하시며 보내주셨습니다. 7640님 3553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시아의 노래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4187 쓰시는 분, 딸내미가 힘내라고 보내준 커피 쿠폰으로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출근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만나네요. 덕분에 오늘은 더 특별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뒷번호 5412 쓰시는 분, 여름 휴가까지 D-1일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오늘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휴가 갈 생각만 해도 신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아침이에요. 뒷번호 0635 쓰시는 분,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엘리베이터도 바로 타고 버스도 바로 타고 회사 사무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논스톱으로 척척척이었어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네요. 모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Nice.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소소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행복들 오늘도 많이 자주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추 헤이즈 룰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한해 문세윤 가르쳐줘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기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금천교당 서정은 정자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마음 먹고 써보려고 했던 다이어리가 벌써 듬성듬성 빈자리가 생기고요. 어느새 마음 떠난 조인장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각종 금융 앱이며 여러 가지 수첩들이 가득해서 굳이 종이로 된 다이어리나 그런 걸 안 써도 되지만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서 포기는 못하죠. 해마다 딱 이쯤에서 멈춘다? 그건 그나마 잘 쓰신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누구는요, 개나리가 채 피기도 전에 네,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오석준 내일일기.